그런데 단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건 참 많아요. 신발장 가득한 신발 중에 유난히 자주 신는 단골 신발. 뭘 먹을까 고민해봐도 늘 같은 것을 찾는다면 단골 메뉴. 세상에 노래가 이렇게 많은데도 늘 같은 곡을. 익숙하고 편안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는 단골들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

0: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6: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5: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7: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8: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옷에 맞춰서 신발도 고르고 뭐 가방도 고르고 그럴 수 있지만 유독 뭘 입으나 이걸 신고 이걸 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패션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무 편하고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것들. 음식도 늘 한 가지만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식당 메뉴판이 아무리 빽빽해도 눈으로 열심히 읽다가 결국 늘 먹던 거로. 언제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있으니까요. 저도 뭐 하나가 마음에 들면 진짜 그것만 고집하는 버릇이 있는데 왜 좀 더 다양하게 즐기지 못할까 싶다가도요. 마음이 가는 걸 어쩔 수 없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굳이 뭐 단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단골 친구, 단골 선배 뭐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언제든 마음 더 놓고 속내를 꺼내볼 수 있는 그런 나이 휴식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수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 하나 노래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이야기, 미리미리 주신 사연들 제가 다듬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코너 참여 모두 모두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죠.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맡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선희, 나 항상 그대를, 작품 하나, 난 아직도 널,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사람은 아프고 나면 변하기 마련인가 보다. 아프고 나서 모든 걸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다. 마음을 내려놓으니 어지러운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변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주변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를 계속 반복했다. 참 신기했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보이던 방바닥에 먼지가 매일 보이기 시작했다. 수납장에 쌓인 쓰지도 않는 새 그릇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주변의 잡동사니, 마음의 잡동사니를 버리기 시작했다. 그렇다. 변화와 성숙의 삶을 살기 위해 비우기 시작했다. 나는 변했다. 때로는 병이 선물이 되기도 했다. 아프면서 여러 역할을 내려놓고 오로지 나 자신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나와 마주하기 시작하면 주변의 삶도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가벼운 삶, 단순한 삶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삶을 체화시키기 위해 습관을 들이는 중이다. 단순한 습관을,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고 했으니 아마도 내 앞에 좋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게다.

지내철 나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심필빈의 단순하게 산다는 것이었어요.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보니까 삶에 근심이 많고 편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물건을 쌓아두고 정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걸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지내다가도 생각이 좀 많고 뭔가 할 일이 좀 복잡하고 좀 고뇌하는 그런 시기에 그냥 유독 약간 주변 정리가 좀 안 되는 경험들, 뭐 방 정리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예, 진짜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 근심 걱정은 그것대로 싸매고 앉아서 살고 있는 어떤 환경까지 어지러우면 더 악순환만 되는 거죠. 잠시 내려놓고 하나둘 일단 주변 정리부터 하면 생각지 못한 곳에서 실마리를 해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들이 좀 정갈해지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좀 마음에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눈앞이 막 어지럽고 그러면 아무리 좋고 깔끔한 어떤 묘안을 생각해내려고 해도 답답해지니까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뭔가 좀 뒤죽박죽이다 싶을 땐 잠깐 내려놓고 자 앓고 난 뒤에 그 마음으로 하나씩 새롭게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수리님의 신청곡을 일부 끝곡으로 전해드릴까요? 노초 출체 가시면서 이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받기를 원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에 복의 싹을 길러내고 죄의 받기를 싫어하거든 형상 없는 마음 가운데 죄의 뿌리를 없애라. 마음으로만 남을 위하여도 복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12장 법문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7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2부 첫 곡으로 11월에 머물고 싶은 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일찍 오신 우리 독수리님 신청곡을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이제 문자 좀 볼게요. 황금배려님, 어제 내린 비로 아침 기온이 좀 더 차갑습니다. 절대 목을 따습게 하시고 따스한 차를 드시면서 진행하세요 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복수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진짜 좀 많이 쌀쌀해서 일찍 나오신 분들은 매일매일 뭐 좀 변화가 크다는 건 알아도 오늘 좀 더 큰

네,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광택님, 비온 뒤에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겨울이 등장했어요. 겨울이 저 멀리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고. 새벽 인천공항 일하는데 춥네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조금 더 그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요. 저 햇살을 보니까 햇살만 보고 있으면 오늘 아침에 기온이 좀더 떨어졌었는지, 뭐 지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아직은 겨울이 저기서 손짓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금세 오긴 하겠죠. 그리고 이영희님, 오늘 병원 가시는군요. 오늘은 마지막이었으면 하는 병원 검사 가요. 오늘도 파이팅 하셨는데, 네,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7856 뒷번호 쓰시는 분, 경미님도 아침 인사를 해주셨고요. 962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아, 꾸리님. 네, 꾸리님. 빨리 나을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꾸리님이 2026년은 제 인생이 제일 화려한 해였답니다.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올해 뭐 성과가 많나 보다. 뭐 좋은 어떤 그런 대박인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이 문자를 보니까, 굉장히 지금 행복하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행복하다. 그 안에 많은 게 있겠죠. 너무 좋네요. 이런 말할수 있다는 게. 그리고 향기님, 반가운 사람이 온다고 해서 음악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오시는 걸까요? 반가운 사람. 뭔가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니까 저도 기분 좋아지네요. 유창엽님, 왜 다시 또 추워? 졌네요. 왜 다시 또 추워졌을까요? 하느라 추워졌네요. 날씨를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날씨가 널뛰기를 하는 걸까? 뉴스 영상에 약간 전문가가 자세히 분석해 주는 그걸 유심히 듣고 보고 했는데, 예, 말은 좀 어려운데 결국은 점점 이런 변화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급격한 변화들, 그렇죠? 9857 쓰시는 분도 언제 더위가 끝날까 했는데 어느새 쌀쌀해져서 옷깃을 여미게 하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 이번 여름에 어떤 흔적들이 눈앞에 많이 남아 있어요. 보입니다. 그런데도 어느새 피해 다니던 햇살을 이제는 쫓아다닐 때가 점점 다가오는구나 싶어져요. 자, 노래 좀 듣고 갈까요? 조지 벤슨의 Satellite Love 준비했고요. 알제로 We Are in This Love Together 두 곡이에요.

노래 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정덕님, 제법 쌀쌀함이 느껴지는 가을 아침이네요. 건강 잘 챙기세요. 늘 응원합니다. 라고, 네. 늘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1339 쓰시는 분도 날씨가 조금 싸늘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그쵸. 참 자격이 없어 보이지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9319 쓰시는 분도 올여름 얼마나 지긋지긋했나요? 더워서요. 오늘 같은 날씨는 여름을 생각하면 좋은 날씨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점점 쌀쌀하고 추워질수록 더웠던 여름 생각하면서 예, 버티자. 그런 얘기인 거죠. 아, 그러게요. 어느새 진짜 더워가지고 그, 예, 되도록이면 시원한데 자꾸 그랬던 그냥 엊그제 같은데, 그쵸? 자, 6130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지금 준비해볼까요? 디어노리게 워컴바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철옥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0: 일성이 여쭙기를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의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또 여쭙기를 죽었다가 다시 나는 경로가 어떠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잠자고 깨는 것과 같나니 분별 없이 자아버림에 일성이가 어디로 간 것 같지만은 잠을 깨면 도로 그 일성이니 어디로 가나 그 일성이인 한 물건이 저의 업을 따라 한없이 다시 나고 다시 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1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최동률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부인 형타원 정법순 교도와 자녀 최지혜, 최시원, 최인관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3부 첫 곡은 꾸리님의 신청곡입니다. 유열, 화려한 날은 가고.

0: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1: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0: 수확량 줄어도?
1: 보장.
0: 가격이 내려도?
1: 아이, 그럼.
0: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광고.

0: 이쪽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하는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현동수님은 고향 마을에 팥 거들어 왔네요. 단풍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어요. 라고 사진도 주셨는데 고향 마을 밭 풍경이네요. 진짜 햇살도 하늘도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평화로워 보여서 너무 좋네요. 그리고 2726 뒷부분 쓰시는 분이 유치원 등원길인데 딸 수아가 또 졸리다고 유치원 안 가는 날은 눈 부릅뜨고 잠도 안 자면서 날이 추워요 하셨어요. 아이들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좀 가기 싫은 걸까요? 그리고 0026 쓰시는 분, 4130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추억 사연 만나러 가야죠. 황금배련님이 신청하신 노래를 준비해 볼게요. 김성호, 웃는 여잔 다 이뻐.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6547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중년 가장입니다. 나이를 먹긴 먹었나 봐요. 중년이라는 말 입에 잘 안 붙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쓰고 있네요. 오글거리게 미중년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늘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사실 졸음이 제일 걱정이에요. 쉼터도 이용하고 휴게소도 들르고 나름 잘 신경 쓰고 있지만 가끔 견디기 힘들 정도로 졸음이 밀려올 때가 있는데 도로 사정은 마음 같지 않고 그럴 때 진짜 힘들거든요. 많은 기사님들이 나름 잘 챙겨서 다니시겠지만 정말 우리 일 졸음 해결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그렇게 불러요.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혼잣말도 제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노추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는지 소영님은 모를 거예요. 그러고 보니 학창시절에도 저는 TV보다는 라디오파였는데 라디오 속 DJ가 저에게만 도란도란 얘기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죠.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감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즐길 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말입니다. 제가 소풍이나 수학여행 가면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어도 남들 앞에 나서서 한 곡 뽑는 걸 좋아했거든요. 우리 와이프나 애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아니 노래도 실력이 있어야 나서지 그냥 그렇게 나서냐는 건데 이거 은근히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가족끼리 한 10년 만인 것 같은데요. 노래방을 갔거든요. 캬, 역시 저희 유전자 맞더라고요. 대학생 딸내미도 고등학교 2학년 아들내미도 음정 박자는 어찌나 그렇게 무시를 하는지 고래고래 소리는 잘 질러서 둘이 무슨 노래를 같이 부르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대미는 물론 저였죠. 얼마 전에 티삼스 노래 들었을 때 언제 한번 이거 불러볼까 해서 그날 부르려다가 애들이 놀랄까봐 참았습니다. 그런데요, 애들하고 저는 고래고래 유전자인데 우리 와이프는 아니거든요. 정말 거리가 멀어요. 고상하게 에버그린 한번 부르더니 팔짱을 딱 끼고 끝까지 앵콜은 안 하더군요. 시끄러워서 다시는 같이 안 간대요. 이런저런 핀잔을 들어도 오랜만에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날 고래고래 콘서트의 추억을 떠올리며 신청해보고 싶네요. 켄, 내 생의 봄날은 버, 맨발의 청춘.

켄의 내 생의 봄날은 벅의 맨발의 청춘 두 곡이었습니다. 6547 쓰시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아, 이거 중요한 거 좋은 것 같아요. 그 졸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남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왜 그 뭐 귀에다 대지 않고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막 혼자 뭔가 막 예, 손짓 해가면서 뭐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아, 저 사람 통화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노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어떻습니까? 예전에 무슨 영화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고스트 맘마였나? 그 영화에서 약간 핸즈프리 뭐 이런 것이 이제 처음 나오던 때였나? 그래가지고 옆차에서 주유소에서 이제 주유하다가 옆차에 있는 사람이 이제 혼자 근데 주인공 김승우였을 거예요. 막 근데 이제 설정상 이제 혼자만 보이는 아내와 얘기를 하는 그런 설정이지만 옆에서는 핸즈프리라고 막 그런 얘기했던 그런 장면도 떠오르는데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지만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죠. 그리고 진짜 운전을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다 각자 또 잘 챙기고 노하우가 있고 그러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졸리다면 물론 시간이 빠듯하고 항상 그래서 더 힘드시겠지만 절대 참고 가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버릇이 습관이 생겼는데 가족끼리 노래방을 갔더니 이렇게 고래고래 콘서트가 됐다. 그런데 아내분은 아 성향이 완전히 달라서 아니 에버그린 한번 부르고 팔짱 딱 끼고 끝까지 다 안 부르셨다는 그 표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이 성향 다른 세 명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을까. 다음에 또 가실 거예요. 그리고 네 명이면 더 순번이 안 돌아오니까 좋게 생각하세요. 아, 신청을 만약에 에버그린을 해주셨더라면 또 에버그린을 했을 텐데 오늘은 우리 또 6547 쓰시는 분이 평소에 늘 졸음 퇴치를 위해서 많이 부르시는 노래들이라고 골라주셔서 이렇게 두 곡을 전해드렸는데 저도 뭐 항상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에 비하면 그럴 일이 아무래도 적겠지만 가끔 조금 장거리 운전하거나 그러면 정말 그 막 쏟아질 때 있거든요. 어릴 때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예, 그럼요. 쉼터건 휴게소건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죠. 우리 6547 쓰시는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선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가족들이 모두 약간 이 사연 속에 아내분 같이 그런 스타일이라면은 정말 고즈넉한 그런 어떤 음악회 같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한 명이 이제 곱게 부르고 또 그 다음 분이 또 곱게 부르고 약간 이런 분위기. 근데 가족끼리 가면 진짜 약간 왜 재미있게 즐기는 그런 걸 더 추구하잖아요.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자, 3부 끝곡은 9857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전해드리면서 4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기 불어라 바람아.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현동수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남궁옥분 사랑사랑 누가 말했나 였습니다. 아, 황금배려님이 졸음운전은 그 누구도 이길 재간이 없죠. 오로지 잠시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늘 안전운전하세요 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럼요. 이거 버티고 이길 재간 없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1785 티플은 쓰시는 분이 우리 가족인 줄 알았네요. 와이프만 달라요? 애들하고 저는 사연자처럼 고래고래입니다 하셨는데, 아 약간 가족끼리 가면 그런 맛이 있는 거죠. 물론 뭐 그렇다고 조용한 성향 분들이 조용하게 노래하고 조용하게 반응하고 이런 게 나쁘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약간 좀 정말 신나게 그 어떤 눈치도 볼 것 없이 정말 기분 좋게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꾸리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킬리만자로 표범님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5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아, 기분 좋게 한잔 하시면 항상 부르시던 노래가 있었대요. 아버지는 좀 가부장적이시긴 해도 가정적이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취미는 약 7~8개 정도. 특히 악기를 좋아하셨다. 아우, 그러시군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항상 토요일만 되면 그 텔레비전에서 명화 프로그램을 같이 보셨다고. 지금 신청하신 노래들을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노출해서 전해드리기가 조금 힘든 곡들이라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오늘은 지금 4부라도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요, 노출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만한 곡으로 다시 한번 또 신청을 해주신다면 제가 다른 날이라도 준비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과 연관된 어떤 추억사연, 약간 미니 추억사연 같아서 좀 그 곡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781 뒷분을 쓰시는, 아, 먼저 가신다고. 네, 어여 가보세요. 어여 가보겠습니다 하셨더라고요. 어여 가보세요. 그리고 김정태님, 오늘도 애청합니다. 영디, 가을이 점점 가까이 다가, 가을 가까이가 뭐예요? 아까 어느 분은 저쪽에서 겨울이 예, 일로 올래? 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그러게요. 가을의 한 중간으로 들어왔죠. 평강공주님, 시골집에서 듣고 계신가 봐요. 더 반갑네요. 멋진 가을 아침 공기가 신선합니다. 커피가 있고 소영님 목소리와 음악이 시골집 앞뒤 정원에서 쫙 퍼지고 있어요 하셨네요. 너무 기분 좋은데요. 아, 네. 그리고 기상후에 따뜻한 물 한 잔이 보약입니다 하셨는데 잘 챙겨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향기님의 신청곡 이문세 나는 행복한 사람, 그리고 9319 쓰시는 분의 신청곡 이장희 그건 너 두 곡입니다.

이장이 그건 너. 먼저 들으신 노래는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황금배려님이 재미있는 얘기 써주셨더라고요. 그 찌는 그 폭염 때에 올겨울에 난방 절대 안 할 거야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막 올겨울에는 난방 안 한다 그랬는데 지지난주에 벌써 극세사 이불을 꺼냈답니다 하셨어요. 아, 더위는 그냥 더위인 거죠. 이제 추위는 또 추위인 거니까. 저도 며칠 전에 그 관리비 이런 거 이제 그 내역서 명세서 보면서 아, 이제 서서히 그 전기세와 그 난방비가 자리를 바꾸겠구나, 숫자가. 여름에는 냉방기나 막 이런 것 때문에 전기를 좀 더 많이 쓰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난방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스비가 좀 적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한 11월 넘어가고 그러면 점점 숫자가 이제 반대로 올라가다가 확 바뀌잖아요. 그럴 때가 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7749 뒷분을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언제 들어도 참 정겨운 방송, 가을 향기와 함께 묻어나는 원음 방송 언제나 응원합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1102 쓰시는 분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원님, 경원님도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안 돼요. 아프면 안 됩니다. 빨리 나으세요. 자, 이건우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건우님 언제나처럼 열심히도 보안관 활동을 하고 계시죠.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전해드려요.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였습니다. 제리님이 관로 안에 거 읽지 마세요 하셨는데 관로 안에 문자가 다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주시는 너무나 따스하고 감사한 그런 메시지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새겨듣고 너무 감사드려요. 감동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9641 집으로 쓰시는 분도 오늘은 아침 기온은 조금 쌀쌀했어도 약간 나들이 가고 싶어지는 하늘인데요 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하늘인가요? 그리고 은정님도 단풍이 빠르대요 소영님. 지금 갑자기 기온 변화도 그렇고 이래서 어제 저도 그 뉴스에서 봤거든요. 단풍 시기가 좀 빠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어제 우리 설악 미리 다녀오신 분은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리고 9936 뒷번호 쓰시는 분 번호가 바뀌신 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번호 바뀌신 분들은요 예전에 닉네임 같은 거 하셨다면 이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진 않아서 한 번 더 남겨주시면 제가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김정태님 신청곡 신계행의 가을사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서기송 삼성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광주교당 서성전 문현주 외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종교와 정치가 세상을 운전하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수레를 잘 운전해 수레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려면 수레를 자주 수선해 폐물이 되거나 고장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이 지리를 잘 알아서 그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종교와 정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을 잘 운전하기로 하면 시대를 따라서 부패하거나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고, 지도자가 인심의 정도를 맞춰 적당하게 법을 쓰고 정사를 해야 할 거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0: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1: Bad boy, I gotta be a
0: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
2: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3: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2: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에 함께하는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종경 교의품 38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소래 두 바퀴, 종교와 정치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도 양옆에 바퀴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어느 한쪽 바퀴에 문제가 생기게 두면 안 되겠죠? 또 바퀴가 언제나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 살펴야 할 텐데요. 그 방법은 바로 마음 공부일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을 지탱하는 바퀴 역할의 무언가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마음 운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원불교 용어와 상식을 좀 더 쉽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원소 피키어드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시간이죠.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조용필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창작성가 마음 심기.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정신수양입니다. 정신수양은 원불교의 중심교리인 삼학 가운데 하나로 정신을 단련해 도와 덕을 기르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신수양은 일원의 속성이 나타나 있는 면모인 동시에 그의 합이라는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품의 고유한 측면에 도달하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분별심과 주착심을 다스려 본래의 뚜렷하고 고유한 성품의 본성에 합이라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원불교의 정신수양은 연불과 좌선 등으로 큰 정력을 얻는 것과 아울러 그 수양력을 생활에 활용해 모든 일에 일심을 기르는 공부도 중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정신수양이 없다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해 욕심만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가패신망도 하고 번민망상과 분심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헛된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 정신수양의 중요한 목적이 된다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피키어드, 오늘은 정신수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성가 64장, 달보다 뚜렷하고 정신수양가. 이어서 창작성가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중에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같이 안락한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자비는 엄밀히 말해 자와 비로 나눠 이해할 수 있다. 자라 하는 것은 선량하고 기특한 중생을 보며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더욱 선도로 인도해 주는 것. 비는 탐욕 가득한 어리석은 중생을 보며 크게 불쌍히 여겨 천만 방편으로 제도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대자대비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어서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는 등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다고 했다. 자비를 섬세하게 구분한 대종사님 말씀 중 연민으로 번역한 비에 주목해본다. 남의 불행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불인지심과 사단은 맹자사상의 핵심이다. 사단 가운데 남을 가엽게 여기는 측은지심. 측은지심이 바로 연민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연민은 상대의 불행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성정이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타인의 불행을 아파하는 마음을 연민이라고 정의했다.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상대의 정서와 감정이 이입돼 눈물을 글썽이고 코끝이 찡해지는 마음이다. 우리는 간혹 연민과 동정의 의미를 혼동한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도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리하며 돕고자 하는 마음을 동정이라고 한다. 동정심이 겉모습에 대해 가엽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연민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바탕에 있는 것이란다. 동정심과 달리 연민하는 마음은 분리되어 있던 모든 세포를 연결해 면역력이 생기게 한단다. 끝내 불의한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비일까? 정산 종사님께서는 불의한 사람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큰 경계를 써서 개과를 시키는 것도 자비라고 하셨다. 선악을 불구하는 자비는 참 자비가 아니고 죄고를 방지해주는 것이 곧 활불의 자비라고 말이다. 단 마음에 미어서 해야 할 마음이 있으면 자비가 아니란다. 자비란 타인을 향해 보내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지만 그 타인 속에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자비심은 결국 나를 성숙하게 하는 마음이며 둘로 나누어진 존재를 하나로 모아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너와 내가 분리된 남남이 아니라 똑같은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비심은 커지기 마련이다. 위기의 시대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연민에 대해 생각해본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원불교 신문에 실린 현지윤 교무님의 글 자비에 대하여 만나봤고요. 이어서 변진섭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듣고 왔습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만나볼게요. 임재범과 박정현이 함께했습니다. 사랑보다 깊은 상처.

0: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가 은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남은 우리에게 어떤 바람을 선물해 줄까요? 은혜로운 만남 바람개비 원불교 소환교당 김수진 교도님의 감상담 함께합니다.
1: 부모님 연원으로 입교해서 유년회, 학생회, 청년회를 거쳐 지금까지 제 인생은 줄곧 원불교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훈련에 참가하고 교무님들께서 내주신 숙제도 열심히 했지만 늘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나 방향도 못 잡았고 공부를 잘하고 있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수양, 연구, 취사, 사막 공부는 그저 교전에 쓰인 용어일 뿐이고 교무님들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주제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좌선과 기도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해보았지만 내 마음은 별반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퇴골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교무님들께 상담도 받아보고 옛 선지님들의 사례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누구나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런 마음도 놓아버려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나는 것이다 하는 응원의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잠깐은 힘이 되었지만 정작 제가 알고 싶고 들여다보고 싶은 내 마음과 내 상태에 대한 해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이어질수록 저에게 마음이란 그저 쉽게 잡힐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공부는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군도 교감님의 마음 공부방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차는 감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수업이었고 숙제는 하루 동안 일어난 상황과 감정들을 적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참여해보고 이번 마음 공부방 주제는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교감님을 뵈러 2주차 수업에 다시 참여하였습니다. 주제는 그 감정이 일어나게 된 나의 판단, 생각, 분별을 찾아보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면서 마음 들여다보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저녁이면 일기를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 세밀히 살펴보았고 아무리 작은 감정의 변화라도 그 상황을 주제 삼아 분별심을 찾아내고 그 마음을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해 보았습니다. 교감님께 일기 감정을 받고 본래 청정한 마음을 세우는 길을 지도받으면서 마음의 정해계를 어떻게 세우는지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 소득은 내 마음과 나의 업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옆 침대의 환자가 치료사 선생님에게 이전과 달리 치료 효과가 없다고 이상하다며 퉁명스럽게 컴플레인을 한다. 선생님은 전보다 더 강도 높여서 하고 있다며 환자분이 치료받는 자세가 달라져서 그런 거라고 자세를 바르게 취해보라고 말한다. 그런데도 그 환자는 계속 툴툴거리며 고집을 피운다. 선생님의 말대로 따르지 않는 환자 때문에 좀 언짢았다. 환자는 선생님을 믿고 그 전문성에 토달지 말고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내가 치료사 선생님이라도 된 듯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환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나의 전문성에 딴지를 건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누군가가 나의 전문성과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토를 달면 쉽게 흥분을 하는 경향이 있다. 나와는 상관없는 상황에서도 내 마음은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 상황을 통해 나의 성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였다. 나의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게 되니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 다른 말로 아상을 버리는 것은 제가 십수년 동안 고민하고 연마하던 주제였습니다. 분별심과 주착심은 나를 바라보는 내 눈을 가리면서 청정한 본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마음 공부방을 통해 분별심과 주착심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 녀석들을 잘 다스릴 일만 남았습니다. 이군도 교감님의 마음 공부방을 통해 배운 이 공부법을 열심히 연습하여 타인을 나의 거울 삼아 참 나를 찾아 나가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감사합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누나의 사건의 지평선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올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 방송입니다.
2: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효라함은 무슨 일이나 보은의 도를 행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보은 가운데 부모 보은이 제일 초보가 되는 까닭이라.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이가 어찌 다른 은혜를 먼저 알며 널리 천지와 동포와 법률의 근본적 은혜를 알게 되리요. 그러므로 효의 실행은 부모 은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는 데에 있나니 사람 사람이 이 모든 은혜를 발견하여 어느 처소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천만 경계를 오직 이 감사 하나로 돌리는 것이 다 효의 활용이니라.

형사법어 경의편 59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기분 좋은 12시. 아메리카 대륙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과학자들이 말하길 이런 지각변동으로 아메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호주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러다가 멀고 먼 언젠가는 일본도 미국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눈치채지 못해도 세상은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네요. 오늘도 하루치만큼의 변화를 꿈꾸며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에요. 샵에 가까이.

0: 판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관토이. 한판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관토이. 해커스 토이. 한판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관토이. 해커스 토이. 한판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토익은 해커스.
1: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 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온통 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 청년을 검색해보세요.
2: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반갑습니다. 10월 14일 수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그렇죠. 어디 대륙만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눈치채지 못했어요. 내 구두굽이 조금씩 달아가고 흰머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자식들의 나이가 들어가고 있음을. 세상은 그렇게 조금씩 느린 듯이 빠르게 변하고 있네요. 오늘도 오늘 하루만큼의 변화를 기대하며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함께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N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리쌍 정인의 변해간에 나월의 언젠가는.

리쌍의 변해가네, 나월의 언젠가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김현주님이 아침에 아들 등교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느새 교복 바지가 짧아졌더라고요. 품 안에 자식이라더니 이렇게 훌쩍훌쩍 크는 걸 보면 대견하면서도 묘하게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느린 듯 빠르게 변하는 세상, 저도 오늘 하루치만큼 더 성장하는 엄마가 돼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진짜 너무 빨리 크네요. 그쵸?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부산은 바람은 쌀쌀하지만 날은 화창하네요. 오늘도 우리는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해요. 뒷번호 3451 쓰시는 분은 희원 DJ 오프닝을 듣고 무심코 거울을 봤는데 정말 언제 생겼는지 모를 새치 하나가 삐죽 나와 있네요. 세월이 참 빠르죠. 그래도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마음만큼은 20대랍니다. 남은 하루도 기분 좋게 채워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요. 뒷번호 2391 쓰시는 분은 재택근무 중이라 냉장고 파먹기로 양푼 비빔밥 쓱쓱 비벼먹고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니까 점심시간에 눈치를 안 보고 라디오 볼륨을 빵빵하게 틀어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신나는 노래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지금 시간 12시 16분 28초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네,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이니까 식사 거르지 마시고요. 드시면서 좋은 음악과 함께 우리 2시간 달려보자고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로제의 뉴트릭, 아이브의 레벨하트.

러제, 뉴트릭 아이브의 레벨 하트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8204 쓰시는 분이 확 추워진 게 느껴지는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탕비실 구석에 박혀있던 둥글레차 티백을 꺼내 마셨어요. 구수하니 맛있고 두 손도 따뜻하고 역시 찬바람이 불면 따뜻한 차 만한 게 없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차들 참 좋죠. 뭐 유제차도 좋고 아니면 모가차. 예, 특히 감기에 좋은 그런 차들도 많아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드셔주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기분 좋은 12시 1부 끝곡으로 적재 별 보러 가자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10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여유 없이 돌아가는 세상에 짜투리 같은 쉼을 주는 곳 기분 좋은 12시 청취하실 수 있는 전국의 주파수 안내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FM 89.7, 그리고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메가헤르츠예요.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6420 쓰시는 분이, 희원씨 오늘 출근길 버스 풍경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제 옆자리 분은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앞자리 분은 얇은 패딩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일교차가 커도 너무 커서 날씨가 만든 진풍경 아닐까요? 어느 장단에 맞춰 옷을 입어야 할지 매일 아침 눈치 게임을 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저도 오늘 외투를 입어 마라, 이 두꺼운 걸 입어 얇은 걸 입어 고민을 하다가 중간 정도로 꺼내 입었는데 괜찮았어요. 네, 나왔는데 괜찮더라고요. 한 요 며칠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호성님은 희원님 날씨가 쌀쌀하네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전 약간 겨울 같기도 한데요. 아, 뒷번호 4508 쓰시는 분은, 남들이 다 출근해서 피곤하다는 수요일, 미용실을 하는 저는 오늘이 꿀같은 휴일입니다. 늦잠을 푹 자고 밀린 빨래 돌리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세상이 다 제 것 같고 평화롭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미용실을 하시면 남들이 또 쉬는 시간에는 항상 쉬지를 못하고 더 바쁘게 일하실 테니까 오늘 같은 이런 수요일 쉬세요. 이런 날은 진짜 쉬셔야 됩니다. 그럼요. 뒷번호 1738 쓰시는 분은, 둘째가 감기에 걸려 하루 종일 콧물이 줄줄줄 흐르네요. 오늘은 유치원으로 안 가고 집에서 저랑 같이 있습니다. 다행히 열도 안 나고 독감은 아니랍니다. 지금 배에 꿀이랑 계피를 넣어서 백숙 만들고 있어요. 배숙을 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 정성으로 둘째가 감기가 뚝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이기찬의 감기, 노을에 붙잡고도.

이기찬의 감기, 노을의 붙잡고도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최유리님이 오늘 점심은 도시락입니다. 어제 저녁에 먹고 남은 반찬 대충 사왔는데 라디오 들으면서 제자리에 앉아 여유롭게 먹으니까 밖에서 사 먹는 비싼 밥이 안 부럽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요즘에는 뭐 식비가 장난 아니죠. 사실 뭐 밖에서 사 먹는 것도 그렇고 뭐 마트에 장 보려고 해도 사실 돈이 엄청 나가니까 이렇게 도시락 싸서 다니시면 굉장히 그 아낄 수 있죠. 네, 저도 그래서 아점은 항상 먹고 오는데 오늘은 저는 진짜 아주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어제도 제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먹었네요. 예, 뒷번호 2604 쓰시는 분이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뻐근해서 지금 사무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국민체조 스트레칭 중입니다. 쭉쭉 기지개 켜면서 운동하게 듣기 좋은 노래 히디가 골라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QWER의 소년만화 앰플라잉의 환절기 띄워드릴게요.

QWR의 소년만화 엠플라잉의 환절기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0349 쓰시는 분이 반팔 정리하고 긴 옷을 꺼내다가 작년 가을 재킷 주머니에서 만원짜리 한 장과 영화 티켓을 발견했어요. 잊고 있던 1년 전에 내가 보낸 뜻밖의 선물 같다 횡재한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경험들은 한 번씩은 다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 예전에 가방을 한창 잘 쓰던 가방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옷장 안에다 넣어놓고 되게 오랜만에 꺼냈는데 그 안에 돈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축의금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쓰려고 잠깐 넣어놨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못 꺼내고 다른 가방으로 가져갔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사실 제 돈이잖아요. 내 돈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예 좋은 거를 본양 좋은 게 왔잖아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저도 생각이 나네요. 뒷번호 2219 쓰시는 분이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날은 추워졌지만 하늘도 맑고 너무 예쁜 가을날입니다. 점심 먹고 선선한 가을바람까지 불어와 회사 주변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고 있는데 기분이 너무 상쾌했어요. 이런 날씨가 계속 지속이 되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2부 끝곡으로 장재인의 풍경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 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 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 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3: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4: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광고하기 좋은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항상 마음바탕이 요란하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어리석지 않게 하며 항상 마음바탕이 그러지 않게 하고 보면 그 힘으로 지옥 중생이라도 천도할 능력이 생기나니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영겁을 통하여 성불할 좋은 종자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화산교당 최화자 혜원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김사은, 조영호, 조현범, 조영서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홍대강의 온 계절이 다 너로 가득한.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새만금.
2: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3: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쿡쿡쿡. 수요일은 내가 요리사, 수요일 언니가 야심차게 준비한 요리국 조리국 요리조리 쿡쿡쿡 시간이요. 오늘은 간단하면서 화려하고 달콤한 음식,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고구마 그라탱을 준비해봤어. 쉽고 빠르고 거기에 맛까지 더한 고구마 그라탱,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볼까? 우선 그라탱의 핵심 같은 생크림 소스부터 만들어둘 텐데, 팬에 생크림 250ml와 간마늘 한 숟가락, 소금 한 꼬집을 넣고 바글바글 끓여주는 거야. 중간에 넘칠 수도 있으니까 중불로 농도가 걸쭉해질 때까지 조리듯 끓여주면 돼. 이렇게 소스 준비가 됐다면 고구마를 준비해야겠지. 고구마는 큰 사이즈로 골라 두 개를 준비해서 삶아줘. 삶은 고구마는 바로 으깨줄 텐데, 소금 한 꼬집과 다진 마늘 한 숟가락, 거기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휙 둘러서 섞어주면 돼. 잘 섞어진 고구마는 그라탱 그릇, 즉 전자레인지나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가능한 용기에 담아서 판판하게 펴줄 거야. 그리고 그 위에 아까 만들어뒀던 생크림 소스를 덮어주고, 또 그 위에는 토마토 소스 3숟가락을 바르듯이 덮어주면 돼. 마지막으로 피자 치즈를 소복이 양껏 올려서 전자레인지에는 4분에서 5분 정도 치즈가 녹을 정도로 돌려주고, 200도로 예열된 에어프라이어에서는 8분 정도 치즈 색깔이 노릇해질 때까지 돌려주면 된다고. 꺼낼 때 뜨거우니 조심하라는 주의와 함께 뜨거워서 부드럽고 달콤해서 더욱 맛있는 고구마 그라탱을 한번 즐겨보도록.

감성 부부 가을에 대한 단상 이 곡 한 곡 띄워드렸어요. 자 오늘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의 바로 고구마 그라탱을 소개해드렸는데 아, 이 요리 저는 해먹어볼 생각을 안 하긴 했는데 좀 쉬운데요? 아, 우리는 쉽게 요걸 그라탕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음이 그라탱이 맞다고 합니다. 고구마 그라탱 정말 간단하면서 특유의 달콤한 덕분에 든든하게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집에 고구마는 있어도 냉동고에 피자치즈가 있어도 유통기한 짧은 생크림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이때 우유와 치즈 그리고 전분가루를 이용해서 베사멜 소스를 만들어서 올려도 된다고 합니다. 맛있는 건 그대로 가져가는 고구마 그라탱 치즈를 듬뿍 올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레인보우 18의 페스티벌 리센네 프리티걸

레인보우 18의 페스티벌 리센느의 프리티걸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3044 쓰시는 분께서 수열 언니! 마침 본가에서 보내준 고구마가 베란다에 한 박스나 있어서 어떻게 다 먹지라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맨날 쪄서만 먹으니까 애들도 질려했는데 오늘 간식은 무조건 고구마 그라탱으로 정했습니다. 피자 치즈 듬뿍 올려주면 아이들이 환호성 지를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그게 보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뒷번호 7231 쓰시는 분은 고구마 그라탱 달달하고 고소한 맛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저는 여기에 매콤한 떡볶이를 딱 곁들여서 먹으려고요. 완벽한 단짠단짠 조합 맞죠? 오늘 저녁 메뉴는 이 조합으로 밀어붙여봅니다. 벌써부터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나요? 정말 맛있겠네요. 드셔보시고 맛이 어땠는지 그것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박진영 권진아의 해피아워.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해보라. 만일 미움받을 만한 일이 있었거든 고치기에 힘쓸 것이요.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8장 말씀입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초르마 물 넣거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열두시 쇼르마 물렀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재밌고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노래는요 최애나의 캐치 캐치 나우즈의 홈런 캐플라이 위플래시 띄워드립니다.

노래 세 곡 최애나의 캐치캐치, 나우즈의 홈런, 캐플라 위플래시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오리쌀 징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등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만 박스, 장 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틱의 신제품 동백유산균 한 박스를 드립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7503 쓰시는 분이 단 걸 좋아하지 않는데 꼭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핫초코가 마시고 싶어요. TV 광고의 영향일까요? 호호 불면서 마시면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약간 광고의 효과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뭐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자주 그렇게 드실 일이 없는데 뭔가 TV에서는 굉장히 그 먹고 싶게 만들잖아요. 뭐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는 기분이 또 좋아지실 수 있잖아요. 한번 드셔보시면 어때요 오늘? 예. 뒷번호 48855 쓰시는 분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서 이른감이 있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 저는 어제 전기장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벌써부터 장판의 유혹에 빠지면 한겨울에는 어쩌나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이제는 좀 약간 보일러를 좀 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강수진 님이 고3 아들 수능이 오늘로 36일 남았습니다. 아 그러네요.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네요. 대학 수리 논술 일정 챙기고 학원 알아보느라 요새 제가 다 수험생이 된 기분입니다. 정작 아들은 태평한데 저 혼자 달력을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아드님도 속으로 굉장히 동동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뒷번호 2534 쓰시는 분은 현씨 수고가 많아요. 오늘은 두루공원 신랑이랑 운동을 왔는데 좀 쌀쌀하네요. 집에서 싸온 꼬마 김밥이랑 삶은 계란 먹으니까 옛날 소풍 갔던 생각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렇게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세븐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윤종신의 좋니?

세븐틴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윤종신의 존니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으론 아이와이의 갑자기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가까운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내가 먼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조우정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실은 진짜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이진입니다. 몽땅 연필.

0: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1: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0: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1: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0: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2: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3: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5: 02-731-7331.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2: 라디오로 흘러나온
4: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2: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8: 어떤 일을 조금 할 때는 별거 없네, 쉬운데 싶다가도 막상 제대로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아,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마음이 겸손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능력이 부족할수록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착각하고요. 진짜 실력자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낮춰보는 심리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잘 모를 때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만은 진짜 깊이를 알고 나면은 그만큼 조심스럽고 신중해지기 때문이죠. 요즘에 내 부족함만 자꾸 도드라져 보이고 스스로 확신이 안 서서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자책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자신을 좀 토닥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일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이제 진짜 제대로 잘해 나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 말이죠. 자, 양지원의 노래 풀린에 전해드립니다.

0: 안녕 들어십니까? 나 거식 이장이요. 다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평안하게 보내셨는가 모르겠어. 어? 오늘은 말입니다. 내가 요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상가 앞을 지나다가 본 초등학생들의 이야기를 쪼까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둘이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참말로 그 상가에서 거시기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아이가 무릎에 반창고를 붙이고 앉아가지고 울먹울먹 하고 있다란 말이요. 아까 넘어져가지고 아프. 아, 나 피도 많이 났어 하면서 무릎을 만지작거리니까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자기 가방을 주섬주섬 뒤지더지만 사탕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손에 쥐어주더란 말이요. 그러더니 울고 있는 친구 무릎에다 대고 아프지 마라 호옹 이거 먹으면 금방 낫는다 하고 참말로 거시기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메 이 예쁜 것들 에? 그러지 않요? 어른이 되면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는 일은 늘어났지만은 어릴 적 가졌던 그 순수한 만큼은 잊지 말고 살자 이 말이요. 예?
1: 이혜리의 노래입니다. 자갈치 아줌마의 박일준 우리가 남이가.

0: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이 시간에는 짧게 짧게 가요를 맛보는데요. 이번 주는 길게 길게 가요를 맛보겠습니다. 진소리의 술술 풀리네, 금연성의 찐사랑, 유미지의 노래입니다. 우리님.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중생의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한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여행을 가려고 지도나 앱을 켜면은 재단거리를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목표 지점에 도착하는 길이지요. 그런데요, 때론 일부러 돌아가야 하는 국도변이나 구불구불한 시골길에서 만나는 풍경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곤 합니다. 효율만 따지는 삶보다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주변의 변화를 느끼면서 걸어가는 삶이 더 풍요롭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또 함께합니다. 나희의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임현정의 딱 한 번에 실수 노래 전해드립니다.

가사로 만든 이야기 강진의 막걸리 한 잔. 아버지와 단둘이 술을 마셔본 적이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함께 밥을 먹은 날은 많았지만 마주앉아 오래 이 얘기를 나눈 기억은 많지 않다. 어릴 때 아버지는 늘 바쁜 사람이었다. 아침이면 먼저 집을 나섰고 저녁이면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쌀이 떨어지지 않았고 학교 갈 때 준비물이 있었고 등록금을 내야 하는 날이면 어떻게든 돈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뒤에 아버지의 걱정이 있었다는 것은 한참 뒤에야 알았다. 아버지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지 못했다. 대신 자식 밥그릇을 먼저 챙겼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자는 척하면서 문 여는 소리를 기다렸다. 자식이 잘 때면 누구보다 기뻤지만 정작 앞에서는 별말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아버지와 마주앉아 술잔을 채운다. 예전에는 그렇게 크고 단단해 보였던 손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았다. 그 손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난다. 아버지도 힘들었겠구나.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삼켜 했던 걱정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제야 아버지가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아버지도 젊은 날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때로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날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자신의 몫을 묵묵히 살아냈다. 술잔 하나를 건넨다. 아버지는 말없이 받아든다. 긴 이야기는 없어도 좋다. 그 한 잔 속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들어있으니까.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이 늦었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가끔 노래를 들으면 내 이야기 같은 그런 사연들의 가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나면 공감대적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 글을 쓰게 되는데요. 항상 쓰면서도 내 생각으로 쓰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을 수는 없겠지만 자식 된 도의랄지 그리고 또 아버지 된 시점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로 함께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잘 들어주셨습니까? 네. 막걸리 한 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요번에 전해드릴 노래는요. 미소린의 노래, 속에 뭡니다.

자, 이번 주에는 3, 4부에 주제가 있게 노래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팔도 여행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한번 돌아볼까요? 네. 안성훈의 엄마 꽃 전해드리고 잠시 후 좋은 예 가요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무상하게 변천하는 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붙여 복이 다하면 마침내 타락하고 불보살 성현들은 무형하게 불변하는 출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길들여 극락을 수용하나니 그대들은 일시적 향락과 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단박하고 영원한 도덕의 복락과 영화를 수용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5장 법문입니다.

0: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1: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2: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1: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걸요.
2: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1: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5: 02-731-7333.
6: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5: 라디오로 흘러나온
4: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5: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7: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8: 오늘은 종이 지도 대신에 흥겨운 노래 지도 한 장을 펼쳐들고 조니의 가요 세상 트로트 광각버스 출발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 대전, 안동, 영암, 목포 거쳐 서울로 돌아가는 팔도 유람 코스인데요. 실제로 뭐 지도상의 이동 순서보다는 노래가 가진 정서와 속도감을 살려서 아주 특별하게 배치를 해봤는데, 창밖의 가을 풍경을 눈에 담던 노래 따라서 전국 팔도로 떠나보실까요? 먼저 일단 김희원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듣고 들어오셨으니까 이번에는 잔잔하게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안정혜입니다. 대전 브루스.

조용필 씨하고 안정혜 씨하고는 또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전 브루스를 안정혜 씨가 이제 원곡자지만 조용필 씨가 대전 브루스 불러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부르잖아요. 조용필 스타일로. 네. 후배들이 또 불러서 리메이크를 해서 히트한 곡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상도와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김상희의 경상도 청년 오기택입니다. 충청도 아줌마.

지역적 노래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향토가요라고 해서 그 지역적 홍보를 위한 노래들도 많습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어떤 정서적 부분들에서 이제 전해졌던 노래들이고 지역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그런 걸 극복하죠. 근데 사실 예전에 뭐 부산 노래라고 해서 돌아와 부산은 한계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대전 브루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일자로 해서 매일매일이라는 노래, 그 다음에 지역은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각 지역을 다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를 하곤 했습니다만 자 하춘아의 노래 하춘아 씨의 고향이죠 영암 아리랑 이난영 씨의 노래 목포의 눈물 두 곡 듣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2: 새만금.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자, 이번에는 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산으로? 네. 주병선의 칠갑산, 김영님의 내장산입니다.

단풍 구경 다니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일단 예, 산으로 가봤는데 산만 있느냐 계곡도 있고 예, 이 재도 있습니다. 넘어가는 남산교의 주풍령 박지영의 울고 넘는 박달재 전해드립니다.

산도 가고 산도 넘어가고 그러면 강으로 가서 말이죠. 네. 이제 바다의 노래도 많아요. 항구의 노래도 많고. 예. 물론 뱃사공의 노래도 많습니다. 근데 강에 대한 뱃사공의 노래입니다. 황정자의 처녀 뱃사공 김태희입니다. 소양강 처녀.

이자연의 소양강화 마르다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관광버스를 타고 다니는 기분 나셨나요? 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익숙한 옛 노래 한 가락에 눈앞에 그리운 고향 풍경이 펼쳐지고 또 그 시절 함께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영준의 노래를 선곡해봅니다. 서울 구경.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관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수 화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크고 작은 삶의 경계에서 희망을 찾는 활기찬 오후를 열어가고 싶은 여러분의 여유 있는 오후를 함께 걷는 여기는 행복한 오후고요. 저는 정주희입니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훈훈한 하루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도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0: 원벌교 광주 전남 영광 제주교구의 다양한 행사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교구 안내입니다. 2월 4일 교구법인 이사회가 6일에는 교구 여성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구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광교구 안내입니다. 원불교에 대한 이해, 심도 있는 공부와 회화를 위한 화요 공부방이 강사인 박원준 교무와 함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청소년 인성교육체험관 2층에서 있으며 불법연구의 교학공부가 일산 김선명 교구장을 좌장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7시에 재가교도를 대상으로 있으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출가교무 월말통신 완동모임이 교구사무국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교구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섬기자 나누자 기르자 섬나기 운동 제주교구 안내입니다. 제주교구 원음합창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모임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제주교구청 대법당에 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교구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불교 풍암교단 건축불사 완도철산농원 청해진다원 천일정진기도와 제주국제훈련원 건축불사 안내입니다. 원불교 풍암교단 건축불사 완도철산농원 청해진다원 천일정진기도를 하고 있으며 제주국제훈련원 건축불사 기도가 있습니다. 불사나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풍암교단이나 완도철산농원 제주국제훈련원이나 교구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1: 조금 부끄럽지만

네, 지금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먼저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까요?

0: SFM 행복한 오후.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한 오후는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잠시 뒤 2부 순서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역사상 가장 깊은 갈등의 고를 가진 이스라엘과 아랍의 청년들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적같은 오케스트라를 만든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입니다. 그는 총칼이 겨눠진 국경선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청년들에게 무기 대신 악기를 쥐어주며 음악을 통한 평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는데요. 반목과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거장은 나직하게 조언합니다. 서로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오케스트라는 연주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건강이 악화된 후로 바렌보임은 투어를 함께 할 수 없게 됐지만 그가 만든 이 특별한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평화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은전아, 수용하시는 도구를 반드시 정돈하시고 도량을 언제나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내니라. 그러므로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지 못하나니, 어찌 작은 일이라 하여 초월히 하리요.

0: 원불교 교전 대정경 70품 16장 말씀입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 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 2부 시간은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채워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 홈페이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치시고요. 아니면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페이지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인성교육활동 완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음료 교환권을, 도서출판 월간 원강에서 월간 원강, 또 마음이 쉬어가는 곳, 마음을 알아가는 곳 원불교 완도교당에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립니다.

0: U.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립니다.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www.wb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0: 행복한 오후 정주희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7.9MHz 광주하는 방송 행복한 오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검색창에 원음 방송 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www.wpsi.kr 들어오셔서 라디오 온에어 클릭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폰인 경우 앱스토어에서 WBS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에 앱 다운로드 하시면 뭐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헤어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만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일상의 향기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행복한 오후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의 오후 시간 좋은 음악과 또 따뜻한 사연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요. 일상의 이야기들 전해주세요.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wpsi.kr 들어오셔서 행복한 오후 광주 클릭하시면 청취 참여 게시판에 글 남겨주실 수 있어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계절적으로 안개 발생이 많은데요. 안개는 대기 중 공기가 아닌 작은 물방울 입자이기 때문에 불빛을 흡수해버립니다. 안개 등이 약간의 효과를 보기는 하지만 시야 확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운전이 가능하다면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원칙적인 운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개 중에서도 훨씬 위험한 경우가 부분적인 안개입니다. 산악지형을 운행하다 보면 도로 구간에 짙은 안개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갑작스런 안개를 만났을 때 놀라 급제동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차를 멈출 때도 앞차와 뒷차 등 주변을 잘 살펴야 하고요. 이런 급작스런 운전이 필요 없도록 여유 있는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갓길에 주차를 한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운전자들도 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해야 하겠습니다.

여자 교도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도 전무 출신들과 같이 깨끗이 재개하옵고 기도를 올리고 싶사오나 가정에 매이어 제 자유가 없는 몸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재개하는 것은 출가 재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재개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리하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14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세종대왕 시절 무려 18년 동안이나 영의정을 지내며 원만하게 국정 운영을 이끌었던 황의정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어느 날 황의정승 집안의 두 여종이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먼저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황의정승은 네 말이 옳구나 하고 들어줍니다. 잠시 후 다른 여종이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자 그래 네 말도 옳구나 하고 들어주죠. 이를 지켜보던 부인이 아니 둘 다 옳다고 하시면 누구 말이 진짜 맞다는 겁니까 하고 따져 묻자 황의정승은 미소를 지으며 듣고 보니 부인 말도 옳구려 하고 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웃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오경석입니다. 네, 이렇게 다 옳다고만 하니 황의정승은 우유부단하고 줏대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의정승은 서로 다른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했던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상생과 포용의 정신을 갖고 있었기에 18년이나 세종대왕을 보필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의정승이 보여준 원만함으로 모두를 따뜻하게 품어안는 마음으로 다 같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0: 원불교 창작성가 상생의 꽃, 평화의 꽃이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 18년이나 영의정을 지내며 원만하게 국정운영을 이끌었던 황희정승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죠. 보수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고 이를 바로 세우는 힘이고, 진보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 사회 역시 두 가치가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중도와 원만함을 내세우는 것이 결코 줏대없고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는 공감이고 다 함께 잘 살아가자는 포용과 상생의 정신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 둥둥 가족분들부터 우리 종교인들부터 어딜 가나 다리를 놓고 상생과 평화를 실천하는 역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도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는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인권과 평등의 가치는 종교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올 한 해 인권과 평등을 위해 활동해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40회 한국교회 인권상 후보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온 활동을 추천 기준으로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이신 최형묵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2: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산업도시로 만들어서 국토대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1: 지산지소형 혁신성장 거점,
3: 새만금.
4: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5: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6: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7: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한국인 중 상당수가 온라인을 통해 나와 다른 성별, 인종, 종교,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혐오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2명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온라인을 통해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꼴로 혐오 표현을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31%로 나타났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정치 성향, 출신 지역, 성별 순으로 많았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함부로 표현해도 되는 걸까? 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는 마음. 여러분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혐오나 미워하는 마음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요훈품에는 선은 선을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미움은 미움을 이길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에 의해 풀어지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에만 풀어진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 유교의 공자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오해와 미움을 깨끗이 씻어내어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어야 모든 일이 서로 의좋게 지내며 잘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요한 1서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라는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빛속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는 미움은 상처를 준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는 제 손으로 제 가지를 꺾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까운 이들을 베어버린다. 서양의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는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정은 생리적으로 강하고 미움은 생리적으로 약하다. 당신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피는 매우 나쁜 상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죠. 대산종사 법어 운심편에는 미움은 미움으로 돌아온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사랑할 것이요, 내가 미움받지 않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이니라. 과거에는 인과가 시간과 공간을 두고 먼 인연으로 찾아와 해원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두지 않고 가까운 인연으로 찾아오게 되므로 해원하는 일이 한결 쉬워졌으니 오직 달게 받을 뿐 갚지는 말라. 네, 우리 인생은 생각해보면 정말 짧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데 어찌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동그란 일원상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만곡 음악으로 이은초의 너와 함께 가는 길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 보살은 불교에서 덕과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보통 사찰의 대웅전에 가면 세 분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요. 가운데 계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왼쪽에 계신 분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덕과 자비를 상징하는 이보살입니다. 머리로 깨닫는 지혜와 몸으로 실천하는 덕과 자비가 합쳐져야 비로소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과 중생 구제가 완성된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불교에서 덕과 자비 그리고 실천을 상징하는 이 보살은 어떤 보살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보현 보살, 2번 관세음 보살.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아무리 그 진리를 깨닫고 지혜를 얻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쳐서는 뭐 이렇게 비유하자면 반쪽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 그 지혜를 세상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실천해서, 네, 그 여러 우리 중생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그 어떤 대승불교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만큼이나 이 덕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덕과 자비를 상징하는 이 보살은 무엇일까요? 1번 보현보살, 2번 관세음보살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LMB 싱어즈입니다. 보살의 마음.

0: 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1: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잠든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는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인권과 평등은 종교의 기본적인 역할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올 한 해 인권과 평등,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활동해온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40회 한국교회 인권상 후보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차별과 폭력에 맞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온 활동을 추천 기준으로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이신 최형묵 목사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자,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제40회 한국교회 인권상 후보를 추천받고 있군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2: 예, 저희 그 한국교회 인권센터는 그 197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줄이죠.
1: 네.
2: 그 인권위원회로 이제 출범한 데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그때는 한참 이제 활동을 70년대는 열심히 했고, 이제 1987년 되면은 그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정치적 민주화가 일어난 그 기점이 되지 않습니까?
1: 예.
2: 그 즈음부터 한국교회 인권상을 이제 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인간 존엄을 지키는, 존엄과 그 권리를 지켜온 그 활동, 그리고 민주주의를 그 발전시키고 뭐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이런 여러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이제 주는 상으로 시상을 해왔고요.
1: 네.
2: 매년 그 12월 10일 그 세계인권 선언일 그 어간, 저희 교회에서는 그 전주 한 주간을 인권 주간으로 지킵니다만, 네, 대개 그 어간에 그 시상식을 해왔고 이제 올해로 40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우리 한국 사회의 인권 증진에 큰 역할을 해온 분들이 이 NCCK 인권상, 예, 지금 이름은 이제 한국교회 인권상인데 이 상을, 네, 받아왔죠. 사실 이 인권이란 말에 개신교의 핵심 가르침이 담겨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의 출발부터 이 그리스도교가 인권의 종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2: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그 평을 해주셔서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그 개념은 사실은 이제 근대적 개념이죠. 그러나 이제 그 인권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본적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 정신은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특히 저희 이제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경전인 성경에서부터 그 정신을 뒷받침하는 정신은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신약성서에서 그런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맨 처음 성서를 보면 이제 천지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성서 이제 뭐 예언서나 곳곳에 보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그 환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교는 굉장히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 갖고 있다, 그런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인권이란 말은 달리 말하면 모두가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2: 예, 그렇죠.
1: 자,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신교회 인권운동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2: 뭐, 그 역사를 크게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이제 1960년대 후반에 그 뭐, 이른바 그 민중 문제, 이제 경제 개발이 되면서 소외된 민중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오기는 했지만요. 이제 특별히 극적인 하나의 기점을 잡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이제 1974년을 중요한 한 기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NCCK 인권위원회가 처음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그 만들어진 배경이 중요합니다.
1: 예.
2: 이제 1974년에는 이른바 그 민청학년 사건, 청년과 학생들 그냥 조작을 해서 다 2,000명을 이렇게 그 감옥에 넣었던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같은 해에 이제 그 가운데 또 일부는 인혁당, 인민혁명당 사건이라고 이름 지어서 그 관련자들을 곧바로 4월이죠. 그 사법살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제
1: 예.
2: 그런 처형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1: 네.
2: 그런 사건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처참하게 인권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대응의 차원에서 이제 인권위원회를 만든 거죠.
1: 예.
2: 그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중요한 계기이고 그 인권위원회의 출범은 사실상 한국 사회에서 그 인권운동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몫을 감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1974년이 중요한 기점이군요.
2: 예, 예, 예.
1: 그러면 이제 52년이 예 됐습니다.
2: 예.
1: 자 그리고 이 인권과 분리될 수 없는 게 바로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고 이 민주주의 기여에도 개신교인들이 큰 역할을 했죠.
2: 예, 지금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뭐 저희 개신교인들만 한 건 아니고 여러 이제 종교인들 그리고 뭐 흔히 이제 제야라고 하는 뭐 여러 시민사회 여러 이제 생각자들이 앞장서서 해왔지만요. 이제 개신교도 이제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그냥 조직적으로 그런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해왔죠. 그래서 1960년대,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절정에 이른 게 1970년대. 특히 1970년대에는 다른 분야가 이제 취약한데 교회가 상대적으로 그런 활동을 많이 이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돋보였던 시기고요. 이제 80년대도 여전히 그런 활동은 이제 지속됐는데 그때는 이제 다른 많은 뭐 민주운동의 이제 여러 영역들, 시민사회운동의 여러 영역들이 같이 발전하면서 함께 협력을 했던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2: 예.
1: 자, 지난 40년간 한국교회 인권센터가 인권상을 수여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또 인권 증진의 역사와 늘 함께 해온 그런 또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동안 어떤 분들이 인권상을 받았는지 좀 몇 분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2: 예, 뭐 40회째를 맞이하는 게 굉장히 많죠. 거기는 이제 또 이렇게 어떤 경우는 두 분을 동시에 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데 이제 노동 뭐 소수자 인권, 그 다음에 사회적 참사, 민주주의와 평화, 또는 뭐 공직사회, 언론, 여러 분야가 많은데요. 이제 맨 첫 번째로 이제 받았던 분을 환기를 하자면은 그 박종철 군 물고문 사건의 그 진상 규명을 하는데 이제 크게 역할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이시죠.
1: 예.
2: 그 오연상 선생님.
1: 예.
2: 비롯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한국인만이 아니고 또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 외국인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일본의 이제 그 나카지마 목사님 같은 분. 그리고 이제 비교적 뭐 최근에 이르면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권 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이제 박내군 선생이라든지.
1: 예.
2: 또는 뭐 그 미투 운동을 이렇게 제기하게 된 그 서지현 검사.
1: 예.
2: 뭐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뭐 박경석 선생, 그다음에
1: 예.
2: 한진진보 김진숙 선생, 뭐 여러 이런 분들이 아마 최근에 기억할 만한 분들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 예.
2: 임보라 목사님 같은 분들도
1: 예.
2: 예, 그렇습니다.
1: 예. 이렇게 들어보면 늘 좀 위험에 처해 있었거나 또 위협을 받기도 했던 정말
2: 예, 예,
1: 그런
2: 예.
1: 분들이시네요. 예.
2: 예.
1: 자 그리고 이제는 이 인권과 평화 운동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네. 많은 분들이 네. 그 지난해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는 김아연 활동가님이 인권상을 받았죠.
2: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활동명으로는 해초, 민초가 아니라 바다에서도 꿋꿋하게 자란다 해서 이제 해초라고 이름하고 있는데요.
1: 예.
2: 이제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이제 난민 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이제 선단에 합류한 것을 이제 높이 평가해서 줬는데요. 어쨌든 그 젊은 그 활동가의 그 평화를 위한 헌신,
1: 네.
2: 그 용기를 이제 높이 사면서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제 세계적 차원에서 어떤 세계의 어떤 도덕적인 위선이라고 할까요? 그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참담한 그 현장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그 주민들과 연대한다는 또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작년에 시상을 했습니다.
1: 예. 네.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고 또 그 위험한 길을 가고 또 위협을 받는 그런 가운데 네. 이 NCCK 네. 우리 개신교가 한국 개신교가 이렇게 인권상을 줌으로써 우리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뒷받침을 해준다는 게 정말 감동인 네. 것 같습니다. 예.
2: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죠.
1: 예. 예. 자, 이렇게 개신교 정신을 바탕으로 인권상을 주는 거겠습니다만 뭐 개신교인들에게만 주는 상은 아니겠죠? 예.
2: 네, 그렇습니다. 예. 종교도 상관없고요. 국적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적도 상관없습니다.
1: 그러니까 예.
2: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국적이든 그 인권 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개인이나 단체면은 원칙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1: 예.
2: 물론 이제 한국 사회하고 이제 뭐 연관이 좀 있는 게 이제 뭐 그런 조건이 있긴 하겠지만요.
1: 예.
2: 예.
1: 그만큼 인권이라는 것이 종교를 넘어서서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에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또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11월 8일까지 인권상 후보 추천을 받죠.
2: 네. 예.

0: 네, 그래서 그 선정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초, 그 김하연 그 활동가에게 이제 그렇게 좀 안장 일출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그것은 대개 이제 한국 사회가 새삼스럽게 조명해야 할 쟁점과 관련된 어떤 이제 활동이 아무래도 이제 그 조명을 받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성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어떤 활동이든지 간에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누구나가 자격을 갖고 있는 셈이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이번에 안 되면 또 다음 기회도 기억하고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또 자신의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발견하신다면 인권상 후보로 또 많이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교회 인권센터 이사장이신 최형묵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예.
1: 개신교 음악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러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0: 소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의 교리나 용어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수요일엔 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보현보살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불교에서 덕과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인 보현보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사찰의 대웅전에 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에 계시고 양쪽에 두 분 부처님이 더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분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오른쪽에 있는 분이 덕과 자비를 상징하는 보현보살입니다. 머리로 깨닫는 지혜와 몸으로 행하는 실천이 합쳐져야 비로소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과 중생 구제가 완성된다는 대승불교의 핵심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현보살은 덕과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로, 보현보살에서 보자는 널리 평등하게 미친다라는 뜻이고, 현은 가장 으뜸이 가는 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어디에나 평등하게 덕과 자비를 미치게 하는 보살이라는 의미인데요. 보현보살은 주로 하얀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섯 개의 송곳니를 가진 흰 코끼리는 여섯 가지 대승불교의 실천 덕목인 육바라밀과 끊임없이 정진하는 실천력을 상징하는데요. 코끼리는 사자처럼 사납게 울부짖거나 날쌔지는 않지만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도 자기 걸음을 묵묵하게 가는 동물이죠. 세상의 비난과 내 안의 게으름을 이겨내고 묵묵하게 남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는 묵직한 끈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의 가르침 중 가장 보편적인 정신은 세상의 모든 이웃을 부처님처럼 섬긴다는 것인데요. 이웃의 아픔과 처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불교에서 덕과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인 보현보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6794 쓰시는 분, 정답은 2번 관세음 보살입니다 하셨고요. 2666 쓰시는 분, 정답은 1번 보현보살 맞춰주셨습니다. 673384 쓰시는 분, 정답은 1번입니다. 기온차가 큰 날씨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편안한 저녁 시간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선정희님 오늘도 일 잘 마치고 둥근 소리, 예쁜 목소리 들으면서 퇴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황희정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라 살림하는 분들이 다 황희정승처럼 마음을 쓰는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이라는 두 단어를 지우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벌써 수요일입니다. 둥근 소리 잘 들으면서 퇴근 잘했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예, 선정희님 고맙습니다. 황희정승 이야기, 예, 그 너도 옳다, 저 사람도 옳다, 당신 말을 듣고 보니 당신도 옳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의 어떤 입장과 처지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래, 옳다 이렇게 해주는 마음, 그렇게 포용하고 또 함께 옳다, 우리 함께 살아가자라는 정신이 있으니까 18년이나 세종대왕을 보필하면서 국정운영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 결코 황희정승이 줏대가 없거나 소신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도와 원만한 그런 정신, 상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정신이 있어서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현보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참 감동적이죠.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참 이 두 가지 측면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진리를 깨우치는 정말 그 지혜가 있어야 되겠고, 또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삶 속에서 실천해서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우리가 어려운 이웃,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 덕과 자비라고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대웅전에 왜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이 좌우의 협시보살이라고 해서 지혜를 상징하는 우리 문수보살과 덕과 자비를 상징하는 보현보살이 같이 있는가. 예, 이 대승불교의 완성, 핵심은 바로 이 지혜와 이 덕과 자비가 같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만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또 종교인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우리가 삼학수행이라고 하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왜 이 세 가지 같이 있을까요? 마음 공부라는 게. 우리가 멈추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마음 공부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불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L&B 싱어즈입니다. 부처님 마음일세.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날이 또 갑자기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추워져서 여러분들 겉옷 잘 챙겨 입고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으로 김무한이 부른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0: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마산교당 곽대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염원하며 어머니 목타원 배인권 교도가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아름다운 인생. 이제 늦더위도 모두 물러가고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됐습니다. 아,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요. 기온만 놓고 보면 봄하고 좀 비슷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마찬가지죠. 봄에 입는 옷은 좀 화사한 느낌이 많지만 가을에 입는 옷은 좀 차분하고 분위기가 더 잘 어울리잖아요. 그나저나 분명히 옷장에 옷은 차고 넘치는데요. 왜 매일마다 입을 옷은 이렇게 없는 걸까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단벌 신사 오늘 첫 곡입니다. 김상희가 불러줍니다.

0: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3: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2: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3: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2: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4: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5: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수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 좋았죠. 예, 선선하고 바깥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 요즘은 뭘 해도 다 좋은 것 같아요. 걸어도 좋고 여행 다녀도 좋고 사색하기에도 좋고 네. 뭐 먹기에도 좋고요. 거리에 나온 사람들 이렇게 돌아보면 다들 긴 소매 옷이나 얇은 겉옷들 걸치고 계시더라고요. 아, 정말 가을은 가을이구나 그런 생각이 부쩍 더 들었습니다.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봄과 가을 계절이 비슷한 듯하면서 다르죠. 예, 또 그 계절마다 입는 옷들도 느낌이 다릅니다. 봄은 아무래도 그 봄은 여인의 계절. 예. 하잖아요. 밝고 화사하고 막 눈에 탁탁 튀는 그런 옷들을 즐겨 입고,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차분하고 단정한 느낌, 색깔도 약간 무채색 같은 계통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절마다 어울리는 옷이 따로 있듯이 우리들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뭔가 맞춰가야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또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도 있고요.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 어디 뭐 흥겹게 노래하는 노래방 같은 데 가면은 뭐 체면 내려놓고 신나게 즐기는 사람이 1등입니다. 네. 인기 좋죠. 그런 분들. 분위기 메이커. 오늘 하루도 다들 애 많이 쓰셨고요. 이제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마음껏 웃고 노래도 따라 부르면서 신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점잖게 격식을 차리는 자리가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들, 오래된 친구들과 같이 한다 생각하시고 격식 없이 편안하게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 4부 노래도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 리퀘스트 뮤직과 DJ 통키타 라이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도 전해드리고 라이브로도 직접 들려드리고, 그죠? 실시간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도 준비했는데, 제목이 맥시 아가씨예요. 펄시스터즈가 노래 불렀는데, 이 맥시라는 패션의 장르가 당시 한 70년대 말부터 한 80년대 초중반까지 이게 긴 스커트에 긴 자켓같이 요즘 미니스커트랑 반대되는 게 맥시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도 이 맥시 열풍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정부가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비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조합원의 피해를 막고 신속한 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 568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이 138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138곳 가운데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오는 19일부터 30일 그리고 다음 달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 특별 현장 점검을 진행합니다. 또 점검 결과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 발견 시엔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출퇴근길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9호선 급행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출근 시간대에 급행버스도 시범 도입합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의 급행 및 일반 열차 운행 비율을 조정해 새벽 5시 40분부터 7시까지 중앙보훈병원에서 개화 방향의 급행과 일반 열차 비율을 기존 1:1에서 2:1로 변경합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의 추월 차로를 활용해 외곽 정류소는 유지하면서 도심의 주요 정류소에만 정차하는 간선 급행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대상 노선은 도봉차고지에서 시청역까지 운행하는 급행 150번, 강동차고지에서 충정로역을 잇는 급행 370번, 상암차고지에서 시청역을 오가는 급행 470번, 그리고 강서차고지에서 영등포역까지 이어지는 급행 605번입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선선함이 감도는 하루였죠. 내일 아침까지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전주 8도, 부산은 1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는 2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지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25도 안팎의 늦더위가 예상되고요. 휴일인 일요일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가 내린 후에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유주용의 빗속에 흘린 눈물 이어서 남진의 우수까지 들으셨습니다. 네, 청자 여러분들과 인사 좀 나눠야 되겠어요. 아내는 저녁 모임 가고 혼자 저녁 일찍 먹고 대구 테이블이 안착했습니다. 네, 대구 테이블에 안착하셨습니다. 통기타 라이브 기대가 되신다고요. 대구 테이블에 윤형주님, 네, 일찍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노른자 동동, 네, 쌍화차 한잔 하시고요. 또 우리 박병로 기사님 도선 여객 테이블에서 오늘도 라이브 시간이 왔네요. 신나게 달려봐요. 마음은 신나도 운전은 신나지 않게. 네, 박병로 기사님, 네, 안전운전 하시고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뒷번호 6794 쓰시는 청취자분이신데 새싹 문자로 오셨어요. 새싹 문자라 하면 처음 오신 거죠.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앞뒤 구절은 없이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들으시면서 그러시다는 그런 뜻이겠죠. 네. 네, 좀 문자 한번 더 주십시오.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 오늘도 출석하겠습니다. 부산 구포동에서 천일홍님도 자리해 주셨고요. 멀리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 가시도친 장미님 등등 많은 분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 반갑고요. 아, 성북동의 배용준님도 인사와 함께 신청곡을 주셨네요. 가을이 깊어만 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너무 크네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시고 목감기도 조심하십시오. 네, 감기 독감이 아주 세대요. 네, 고생 많이 시킨다고 하니까 유념하시길 바라면서 현미의 몽땅 내 사랑 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방금 전에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신 6794 쓰시는 우리 청취자님, 좋은 음악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시면서 주현미의 짝사랑을 청해 주셨어요. 예, 처음 오시면 저희 방송 이 저 특성을 잘 모르셔가지고 저희가 옛가요부터 80년대 말까지가 선곡 범위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여러분들과 약조를 서로 했기 때문에 다른 노래 한 번 더. 네? 네, 80년대? 아, 네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70년대 말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70년대 말까지입니다. 다른 노래 한번 청해 주시면 저희가 예, 옛가요로 한번 예, 신청곡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그 어제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약속 주셨는데 한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조사가 올해 마지막 그 청취율 조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지역번호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공주님이 낮에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즐겁게 수다 떠셨다고 예, 잘하셨네요. 커피값은 예, 여행 다녀온 친구가 냈어요. 더 맛있게 드셨겠네요. 최희준의 길을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주 만물이 비로소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로소 없고 끝이 없는가? 원불교 교전 의도 요목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2: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3: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2: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3: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2: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4: 광고.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부산에 계신 우리 천일홍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남일의 첫사랑 마도로스 함께 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는 분들과 선물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인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 사는 박영꽃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 정말 그 편안하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한테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게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참 잘해주시고, 예, 다정하게 잘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우리 박영꽃님. 저도 참석합니다.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일산 택시 김수사님. 네, 바쁘실 텐데 또 예,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일찍 자리 잡았어요. 통기타 라이브 기대할게요. 대구 테이블에 김동식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전북 부안 테이블에 이자은님도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아, 너무 좋네요. 수요일은 라이브가 있어서 선곡은 안 하고 즐겁게 듣습니다. 아유, 그냥 마이크 한번 잡으려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호호호 하면서 부산 테이블의 은하수님도. 네. 광주에서 우리 김병학님께서는 아름다운 인생 우리 진행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니언스의 노래 작은 새를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또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 주셨고, 일단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막 보내주세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늘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 또 다음 주 한 주 정도 준비해서 들려드리든지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또 음원으로라도 또 선곡하고 할 테니까요.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정임진 농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목포에 왔어요. 흑산도

플레이드도 가득 기대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배화라의 당신은 멋쟁이 청해봅니다. 수고하세요. 들꽃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따랑합니다. 이렇게 네. 애교 있는 사랑 표현을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변산의 민호님. 오늘 아유 민호님이 요즘 부쩍 아들 자랑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엄마가요 아내와 저를 저녁 초대해줬어요. 집에 갔더니 손주 예방접종하러 병원에 갔는데 손님들이 그냥 아기가 엄마 닮아서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 게장이며 전복찜이며 맛난 음식을 장만해줬어요. 맛있게 먹고 남은 음식 싸들고 집에 가면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 들고양이들의 마음 약해서 신청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노래 네, 마음 약해서까지 당신의 멋쟁이 마음 약해서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진행자분은 목소리가 생명일 텐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요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계속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이젠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고 내일부터는 조금씩 풀린다고 하니까 걱정은 오늘까지 다들 건강하셔야 할 텐데 오랫도록 원음 방송 못 듣다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곡 들으면서 열심히 박수 치시겠다고 아름다운 인생 베리굿 이명남님 네 고생 많으셨어요. 회복 중이라니까 다행이고 아유 또 출근하시면 또 이래저래 신경 많이 쓸 텐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박수 많이 쳐주세요. 부산 개인택시 금채영 기사님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지는 통기타 라이브 수요일 저녁 예, 저 뒷좌석에 한 자리 비어서 겨우 조용히 자리 잡았답니다. 와 부산 개인택시 금치영 기사님 네 저도 보여요 지금. 고맙습니다. 박병로 기사님께서 박일남의 갈대의 순정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부천에 계신 박종윤님 우리 애청자가 되셨는데 오늘도 글 주셨어요. 아 부천 업무구에 살고 있는 박종윤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은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곤 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모든 어느 가족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옛날 대전 육군통신학교에서 소년통신병으로 교육받을 당시가 생각나요. 일과 전후 또는 휴무 날에 교내 여러 곳에 설치되었던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던 노래가 떠오릅니다. 이미자의 우러라 열풍아 신청해요. 입대 동기생 및 동문은 물론 이 자리에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린 통기타 라이브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는 맨 앞에 앉아서 우리 동우님과 함께 열창할 거예요. 인천 부평 말근호수님. 네, 일찍부터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3부 잠시 후에 시작할 거예요. 부산 동네 테이블의 구경옥님. 아인 출석합니다. 시원한 가을밤 2시간 신나게 함께 할게요. 전국의 번님들, 우리 진행자님, 제작진님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 개인택시 배정환 기사님, 여행 다녀갔다가 오시는 중인데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바쁘신데도 네, 글을 주셨어요. 같이 일을 하는 우영진 형과 함께 간만에 제천 도담삼봉 고수동굴 구인사로 해서 가을 여행 갔다 집으로 가는 중인데 정체가 심하네요. 하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즐기며 가고 있습니다. 청춘여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홍세민의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옆에 계신 우리 우영진 형님과 같이 들으십시오. 저희도 같이 들을게요. 자, 3부에서 DJ 통키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이 어우러지는 신청곡 퍼레이드도 이어지겠습니다. 자, 청춘이요 다시 한번 듣고 갈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경계를 피해 조용한 곳에서만 마음을 길들이려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물을 피함과 같나니 무슨 효과를 얻으리요. 그러므로 참다운 도를 닦고자 할진대 오직 천만 경계 가운데 마음을 길들여야 할 것이니 그래야만 천만 경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큰 힘을 얻으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반갑습니다. 통기타 라이브 3부에 출석합니다. 진행자님 맑고 높은 가을 하늘처럼 우리 함께 늘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신청곡으로 김만수의 먼 훗날 신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북구에서 주순우님 그리고 부평의 맑은 호수님도 청해 주셨어요. 김만수의 먼 훗날 아름다운 인생 3부 문을 열면서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신청곡 퍼레이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준비했고요. 박수칠 준비해 주시고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담아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응원과 박수 네, 즐기는 신나는 문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열어볼까요? 지금 시각은 8시 4분 49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신청곡 퍼레이드. 저 DJ 이동훈이 직접 불러드리는 통기타 라이브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함께하는 시간, 신청곡 퍼레이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3부 4부를 꾸미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 박수 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곡은요, 지난주에 청해 주신 곡 중에서 제가 준비한 노래입니다. 조미미 노래, 참 좋은 노래 많잖아요. 우리 평강공주님께서 서산 갯마을을 지난주에 청해 주셨었는데, 먼저 그래요? 이거부터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곡이 잠깐 바뀌었습니다. 네,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노래를 먼저 하자고 우리 제작진이 얘기를 해서 날이 갈수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이 갈수록. 뒷번호 6615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인데요. 아,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날이 갈수록 즐겨주십시오.

배호가 부르는 동백 아가씨도 너무 멋지네요. 예. 우리 6794님이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청해 주셨는데 아까 우러라 열풍아가 방송이 되어가지고 배호의 목소리로 들려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죠? 예, 날이 갈수록 네, 김정호의 노래 날이 갈수록을 통해 오감 만족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영감마저 가져다 줬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몇 안 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진짜 가을이 깊어가네요. 노래와 기타 선율도 가을을 닮은 듯 쓸쓸합니다. 부안 테이블의 정명수님 멋진 네, 네, 저 노래평이었어요. 아, 가을을 닮은 듯 쓸쓸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부산 테이블 네, 가을의 멋진 노래 너무 잘 어울리는 명곡이었어요. 기타와 앙상블이 아주 굿입니다. 대구 북구 테이블의 윤형준님 온몸에 전율이 쫙 돋았어요. 최고입니다. 인천 부평 테이블의 네, 말구노스님 가을밤 네, 들으니까 더욱 가슴이 뭉클합니다. 고마워요. 또 0777님도 박수해 주셨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을을 잊고 사는 이즘에 가을을 잊고 산 죄에 대해서 설득하듯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산 서면 테이블의 이성보님도 전주 테이블의 현동수님도 짝짝짝 명가수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를 뒤로하고 다음 노래는 예가요. 이 노래는 제가 처음 불러드리는 것 같아요. 심현옥의 아내의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즐겨주세요.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 가시도 친장미님, 그리고 익산 테이블의 박영꾼님, 남인수의 무너진 사랑탑 청해 주신 노래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아내의 노래 심현옥의 노래를 오늘 라이브로 전해드렸습니다. 3부가 다 마무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박수 문자와 사연들은 4부에서 조금 둘러보고 또 라이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대구에서 나팔꾼님이 최원의 앵두를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네, 3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담양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장려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5: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0: 속도를 더해가는 첨단 산업의 중심 새만금.
1: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개발청장 문성유입니다. 새만금이 로봇과 AI,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기업이 찾아오고 사람이 모이는 미래 산업 도시로 만들어서 국토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0: 지산지소형 혁신 성장 거점 새만금.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0: 라디오로 흘러나온
2: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0: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6: 깊어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인생에서 함께하고 계신 통기타 라이브와 여러분들의 신청곡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4부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라이브였죠. 아내의 노래. 이 노래 듣고 많은 분들이 박수 주셨어요. 이 노래만 들으면 학창시절 때 부산항 앞바다에서 월남전 참전하던 청룡부대, 맹호부대의 장병들을 향해서 막 태극기 흔들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옛가요가 역시 좋네요. 부산 서면 테이블의 이성보님, 옛 추억의 이야기 주셨고요. 76년도 고1 때 봄서풍 가서 불렀던 노래를 라이브로 듣다니 옛 추억이 마구 스쳐 지나갑니다. 라이브 너무 좋았고요. 그때 제 나이 16살이었어요. 멀리 김해에서 대금향기님도 학창시절 애창곡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구 북구테이블의 주순이님은 짝짝짝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아주 자주 부르시던 노래예요. 진행자님의 목소리와 기타가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우리 말구노스님은 제 아내에게 노래 잘 부르니까 칭찬 많이 사랑받겠다고. 아닙니다. 집에서는 안 되는 노래만 계속 부르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잘 못 부르는 거 연습해서 자꾸 불러야 되니까. 짝짝짝 저는 달콤한 가을 음성 속에서 포근했어요. 라이브가 너무 좋았습니다. 부산의 은하수님도 또 수고하십니다. 새싹입니다 하시면서 뒷번호 30355 쓰시는 청취자님 너무 반갑습니다.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 청해 주셨는데 우리 박강성 가수의 노래는 애기의 노래입니다. 우리 엿가요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연식이 너무 젊기 때문에 다음번에 옛가요 한번 청해 주시면 제가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가을밤의 통기타 라이브 박수 박수. 관악구 성현동 테이블의 김영부님 고맙습니다. 대구 달성군 테이블 김동식님. 통기타 라이브 최고입니다. 선율 좋고 목소리 좋고. 우리 인천 오라방님 오셨어요. 모든 장르를 이제는 다 마스터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들꽃님은 손바닥에 불이 났다고. 와, 너무 좋았어요. 김종호의 날이 갈수록도 오랜만에 너무 좋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하시면서 박수 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앞서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리려고 하다가 우리가 여기에 순서를 바꿨던 노래입니다. 조미미의 서산 갯마을 들려드릴 건데요. 평강공주님이 주위의 친구들한테 글쎄 저 자랑까지 하셨대요. 친구한테 홍보 많이 했습니다. 네, 자기 노래처럼 자신감 있게 불러주세요 해주셨는데 열심히 한번 해볼랍니다. 네, 전해드릴게요. 서산 갯마을 여러분 박수 주세요. 전해드립니다.

오기택의 고향 무정을 청해 주신 임수자님 잘 들으셨나요? 수원 테이블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미미의 서산 갯마을 전해드렸어요. 서산이 고향이시라는 분도 오셨어요. 뒷번호 508이 쓰세요. 아 너무 좋아요. 저의 고향이 충남 서산입니다. 네, 자주 뵈요 우리 서산님. 우리 윤형주님 대구 북구 테이블에 아니 은형님 너무하시네요. 이리 신금을 울기가 있나요? 아, 멋지십니다 해주셨고 강기남님도 깊어가는 가을밤에 불러준 노래가 너무 감미롭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눈을 감고 행복에 젖어보셨다 보셨대요. 이 밤이 참 행복합니다 해주셨고 말구노수님도 예, 백미 중에 백미였다고. 아, 우리 부산 동네 테이블에 구경옥님 박수박수 리메이크한 세련된 서산 갯마을이었네요. 해운대 방현재님도 네, 너무 편하게 불러서 너무 좋습니다. 마음까지 편해졌고 평강공주님은 녹음하셨다고요. 예, 이 절은 저도 함께 불렀습니다. 아, 볼륨을 그냥 네, 크게 올려갖고 들으셨대요.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해주셨네요. 제가 더 감사하지요. 네. 그리고 우리 부산 신순자님 예, 짝과 같이 듣고 싶다고 외나무 다리를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는 제가 다음 주에 예약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네, 최무령의 외나무 다리 그리고 광주 테이블의 김병학님 제 목소리로 작은 새를 부르면 너무 멋있을 것 같다고 해주셨죠. 이 노래 예, 작은 새도 다음 주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만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들꽃님 박수 너무 잘 쳐주셨고 정임지님 네 지금 항구에서 이제 흑산도 들어가실 준비하고 있다고 정말로 바다에는 파도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파도 미워요 해주셨어요. 조심조심 잘 다녀오시기 바라면서 자 이번 노래는 사연과 함께 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우리 구경옥님께서 여러 곡을 청해 주시면서 혹시 가능하면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전영록의 애심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이 노래는 또 가을에 들으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선곡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즐겨주십시오.

오늘 처음 우리 방송을 찾아주신 뒷번호 9119 새싹 문자로 오신 청취자님 너무 반갑고요. 가랑잎 한입뚜이 김만수의 맞죠? 김만수의 노래 때문에 방송에 들어오셨대요. 너무 반갑습니다. 가을에 꼭 들어야 하는 패티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청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전주 현동수님 가을이 깊어진다고 하시면서 고향 마을 다녀오셨대요. 정읍 시입니다. 네, 조영남의 고향의 푸른 잔디 청해 주셨네요. 같이 했습니다. 네, 두 시간 함께 여러분과 했고요. 애심 들으시면서 박수 문자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하시면서 구경옥님 거실이 완전 카페가 되셨다고요. 좋네요. 오늘 라이브 엔딩곡은 애심으로 디너쇼를 마칠까 합니다. 해운대 방현재님 고맙고요. 대구 북구 주순이님도 개인택시 우리 금치원 기사님도 전북 완주 테이블의 미영님 모두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부산 은하수님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청해 주셨는데 요 노래는 제가 언젠가 꼭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계신 부산테이블의 이성보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2시간 마무리할게요. 하춘화의 알고 계세요 띄워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힘들 때 손을 잡아주고 기쁠 때 기쁨을 나눠주는 만큼 행복하고 고마운 일은 없습니다. 광주 원음 방송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법문 공양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법문 공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광주 원음 방송 기획 운영국 전화 383-107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 광주 원음 방송 법문 공양과 함께 하십시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셨으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이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0장 법문.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어딘가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마음이 앞서서 급하게 짐을 싸다 보면 꼭 중요한 걸 하나씩 빠뜨리곤 합니다. 또 약속 시간에 늦어서 부랴부랴 길을 재촉하다 보면 오히려 길을 잘못 들거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서 결국 약속 장소에 더 늦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고요. 이렇게 서두르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 일의 계획이나 순서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기가 참 쉬운데요. 때론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소중한 인연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나도 다치지 않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일을 차근차근 매듭짓기 위해 우린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장미의 여보 당신 시계 듣고 왔습니다. 밥을 급하게 먹으면 체하기 쉬운 것처럼 무슨 일이든 속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기 마련입니다. 마음만 앞서서 앞뒤 재지 않고 몰아치다 보면 미처 살피지 못한 빈틈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 빈틈 때문에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34장 법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공사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나니 일을 할 때에는 10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여유를 가지고 법 있게 순서 있게 처사하라. 누구라도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고 결국 좋은 결과를 내기 힘들 겁니다.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정해진 법과 순서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성가 세 곡 들으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77장 원인 결과 끊임없이, 성가 10장 몸을 티끌 세상에, 성가 65장 천지의 크고 작은.

우린 가끔 급한 마음에 허둥지둥 서두르다가 뻔히 눈앞에 있는 물건도 보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집을 나서려다 보니 분명 옷주머니에 넣어둔 차키를 못 찾아서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요. 선반 위에 멀쩡히 놓아둔 휴대폰을 찾겠다고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 조급하게 몰아치다 보면 꼭 챙겨야 할 것들을 놓치는 건 물론이고요. 미리 살폈더라면 충분히 막았을 일조차 그르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미리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미리 그려보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사소한 실수나 본의 아닌 해로움을 충분히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큰일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합해서 되는 것이니 항상 선후를 잘 살피고 여유 있게 처리하라는 대산종사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속도로 달리고 있나요? 혹시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둥근 노래 세 곡 듣고 올게요. 전은희의 기도, 신동훈 교무님의 나는 구도자, 한청복 교무님의 감사합니다.

대산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공사 중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나니 일을 할 때에는 열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여유를 가지고 법 있고 순서 있게 처사하라. 사실 어떤 일이든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세워둔 계획도 순서도 엉망이 되기 쉽잖아요. 당연히 그 결과가 우리 마음에 들기도 어려울 거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체계를 밟아나가다 보면 일의 짜임새가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시간까지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서두르지 않는 게 가장 빠른 길이 되는 셈이죠. 대산 종사님 말씀처럼 항상 일의 선후를 보아서 순서 있고 여유 있게 처사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해어머니 끝곡으로 임주연의 사랑은 하늘처럼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시간. 궁산 오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교리도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설림, 소어,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시전 당체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말하기를 청령이라는 건 할미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령이 언덕에 있으니 형제가 급하고 어렵게 되었으라. 매번 좋은 보시 있으나 황야, 뭐 이 황이라는 얘기는 이제 바라사, 별 의미가 없는 이제 말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길이 탄식하느라. 그러니까 형제, 양북이라는 얘기가 결국은 동포라는 얘기죠. 뭐 형제도 물론 그러지만은 이게 모든 벗들이 다 우리들의 동포이다. 그래서 청령이 언덕이 있으니 형제가 어렵고 급하고 어렵게 되었다. 매번 양보은 좋은 도다 아닙니까? 착한 벗 이런 것이 있어서 길이 탄식을 하느라. 이게 서로 이제 어려움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북돋아 주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 오등회원 황년 교심 선사의 그 얘기에 보면은 정당하게 이럴 때 도리어 동성은 상응하고 동기는 상고하는 것인가. 이런 정당하게 이럴 때에 동성상응 동기상고하는 것인가.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는다 구한다. 유직 향백적 간두 진취 일보 여무. 있다면 백적 간두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것이오. 만일 없다면 여무, 만일 없다면 소일봉 앞에서 한바탕 웃어버리라. 이게 동포란 얘기가 어떤 소리도 동포다. 또 같은 기운을 타고 살아가는 것도 동포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종사님의 그 동포라는 의미는 한결의 한민족. 근데 더 좁힌다 하면 어떤 뭐 형제, 친척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한 기운으로 한 포트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원의 기운으로 일원의 포트 안에서 살고 죽고 낳고 그런 과정을 수없이 겪는, 연금을 통해 겪어가는 그런 상황 모두가 다 통포다. 그래 이렇게 훨씬 넓은 의미가 있지 어떤 한 국가, 한 민족 또는 한 어떤 시민사회 또는 국민 이런 테두리만을 이야기하는 결코 아님을 우리들이 알 때 기운이 서로 같고 소리가 서로 응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백척간도 진일 볼 수가 있다 말이죠. 어디를 내딛든 간에 이건 동기, 동포, 동성 아니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실봉전 일장 소괄이라. 소실봉은 이제 그 조그만 봉우리 그 앞에서 한바탕 이렇게 웃어버리라. 웃든 찡그리든 한 모두가 어떻게 이 동기, 동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웃음들 어떠하며 찡그리들을 어떠할 것이냐. 서로 손잡고 화목하면서 한 기운, 한 포트에서 살아가면 능히 동포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하기를 동포는 형제를 이르며 동포 형제이요. 이 형제라는 얘기가

0: 이건 모두가 다 동포다.
1: 보이지 않는 저 태양계 더 넘어서 우주 전체 그 모든 것들의 작용이나 존재 자체나 행위나 이런 것도 모두가 단 동포다. 원리 중 개원하니 둥근 진리 가운데 다 알물이었어요. 이게. 공태 불소이라 같은 태반으로 떠난 바 없어라. 이런 로포트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어디를 떠납니까? 아무리 떠나봤자 그 아니다. 그 아니다. 동포 테두리를 어떻게 벗어나냐. 이런 진리의 그 안면 안쪽을 그 안을 어떻게 벗어나냐.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주는 여의초에 우주는 내가 논의는 것이요. 여자가 나 여자인데 그것이 잘못됐네요. 우주는 여의초요. 내가 논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논의는 것이다. 곤곤 아원이라. 또 곤곤은 하늘 땅은 내가 누울 집이어라. 내 몸을 누울 집이요. 하늘이 아무리 높고 땅이 아무리 두텁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들이 있어서 만물이 존재함으로써 하늘도 알아보고 땅도 알아보고 우주도 알아보고 진리도 알아보고 그런 것이지 하늘이 하늘대로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이 땅대로만 존재하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 땅의 다시 말하는 우주의 기운이 미치고 또 미치는 곳에서 아름다운 싹도 일어나고 또 꽃도 피고 새들도 울고 둥근 열매도 맺고 이렇게 형성된 이 우주의 세계 여기가 바로 아름다운 동포의 유체요. 다시 말해 논의는 것이요. 와원이다. 내가 잠을 자는 곳이다. 눕는 곳이다. 동포 사옥하라니 동포가 이러한 집에서 살아간다 말이요. 그러니까 우주를 내 집 삼고 살아간다. 근데 그게 동포다. 바로 그게 동포다. 즉주 낙원 전이라 바로 낙원의 마을이 됨이라. 낙원 마을이죠. 이렇게 넓은 의미의 낙원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또 누리고 산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아마 다 수월스럽게 풀려갈 겁니다. 그리고 예, 우주 기운 자체가 이치 자체가 맺힌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본다 하면 하늘과 땅이 있는데 뭘 맺힌 바가 있겠습니까? 땅이 하자는 대로 하늘은 다 기운을 응해주고 또 하늘이 하고 싶은 대로 땅은 다 기운을 이렇게 올려서 밀어주고 전혀 맺힌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넓은 의미를 즉 이런 진리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국한을 지어서 여기는 내 나라 이쪽은 너희 나라, 이쪽은 우리들만 사는 곳, 그쪽은 너희들만 사는 곳. 그래서 문명이니 뭐 미개니 등등 해가지고 구분을 짓는데 아마 하늘이 보시면 혀를 찰 겁니다. 아이고, 그 땅덩어리 지구 우리가 볼 때 크다 하지만은 우주로 올라가서 보면 이 손톱 위에 먼지만도 못 온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 나라가 잘 사느니 내 나라가 잘 사느니 너희 나라는 미개니 또 우리나라는 문명국이니 어찌니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걸 보면 아마 하늘이 통탄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그 능력 힘을 가지고 저기를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그래 가만 놔두고 못하니까 결국 주님께서 성자를 내신 거예요. 응? 성자가 가서 저런 상황을 좀 잘 다독여 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사실은 뭐 민족이니 국가 이런 것들 다 우를 트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해줘라 하고 항상 성에는 특히 주대성자는 진리께서 겁을 따라서 내시고 또 내시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주대성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동포라는 의미가 얼마나 넓은지 모른다 하는 면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법률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은의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네 가지 은혜를 말씀을 하셨는데 천지도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부모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동포 역시 마찬가지고 법률도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즉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0: 세계적으로나 안정질서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법령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라 할지라도 일당 또는 한 정권 아마 30, 40년 난 뒤 가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뭐 정권도 교체하고 또 사람도 이렇게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 길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법률이 나와 직접적으로 살갗에 피부에 닿는 그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참 잘 지키느냐, 권장 조목과 금지 조목에 있어서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안녕일서를 유지하면서 사는 하나의 그 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민주국가라고 그러면은 이제 평화를 이루고 사는 나라라고 그러면 3권이 분명히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이 3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입법은 이보 동성지법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을 세우는 것이다.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게 동성의 법. 어떤 한 당의 성장이 아니고 어떤 자기네들 편에 선 사람들의 성장이 아니고 누가 됐든 간에 시민이요 국민이라 하면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입법이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야욕을 채우고 실현하는 그러한 상황은 결코 아름다운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법은 어떻게 이제 그 법을 마련하느냐. 이보 동성기법이라. 함께 성장을 하자.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길가에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정사를 하는 사람이든 공무지는 간에 똑같이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함께 살 수 있고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은 마련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게 법이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입법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에 사법은 사거 생민지법이라. 국민을 살리는 법을 살펴야 한다. 옛날 성군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 때 꼭 저 사람을 제거해야 해. 다시 말해 죽여야 해. 그랬는데 죽여야 할 사람일수록 살리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제시를 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을 죄로 본다 하면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제거를 해야 할 사람이지만 그 한 생명을 제거하기 전에 살리는 방법이 없느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꼭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온 나라와 백성들의 괴로움이 많겠습니다. 했을 때 결국은 백성들이 동의하에 그 사람을 제거를 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논나라 사구패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법무부 장관 이제 그러한 위치겠죠. 법무부 장관이 딱 됐어요. 법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안녕질서 다시 하면 나라를 어지럽지 않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법무부의 하는 일 아닙니까? 사구패설이 딱 되고 보니까 온 나라가 소정묘라는 이 사람이 횡행을 저질러가지고 괴로워 삶이. 그러니까 소정묘를 잡아다가 결국은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공자는 성인 아니에요. 어떻게 성인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품성이 나쁘다 할지라도 백성은 백성인데 국민은 국민인데 어떻게 책임이 법무부 구계통에 있다고 그래서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느냐. 국민을 살리는 법을 살펴서 보니까 도저히 이런 사람을 두면은 가만 갈수록 국민의 삶이 괴로워져. 난리가 나. 역성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럴 때에 과보는 내가 받는다. 다시 말해 공자님께서 이건 내가 받을 테니까 제거를 하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거를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거한 그 상황이 아무리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과보라는 게 있어서 받기 마련입니다. 이제 크게 받느냐 작게 받느냐 이제 가볍게 받느냐 무겁게 받느냐의 그 차이는 좀 있을란가 몰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살리는 법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죄업을 살펴라. 다음 행정은 행호 공화지적이라. 함께 화합을 이루는 그 정치를 행해야 한다. 자기 부류만 잘 살고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하는 정치는 있을 수가 없다. 함께 화합해. 함께 평화를 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입법, 사법, 행정의 그 삼권이 확실하게 분립이 되어 있는 게 민주국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민주시민으로서 공화제의 시민으로서 아름답게 살고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떤 정치의 또는 입법, 사법의 근본,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권장하는가 이걸 잘 살펴가지고 따라줘야 평화로운 민주국가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세력을 세우려 하는데 있고 사람과 사람의 다툼은 이익을 줍니다. 국국주제는 제어 입세. 자기 세력을 세우려는데 나라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도 보세요. 당이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비방, 모략 등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국주제는 제어 입세라. 자기 세력, 자기 형세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가짜 뉴스랄지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침수봉대를 해서 구렁텅이로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행지들은 제어 충리라. 사람과 사람 싸우는 거 뭐예요? 이익끄 하나 싸우는 거예요. 이익끄.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는 목숨도 버리고 달려들고 나에게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문을 딱 닫아버리고 숨는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결리사이다 그렇겠습니까? 이익을 보면 이익을 당해서는 먼저 을을 생각하리라. 이것이 옳은가? 내가 취해도 되는 것인가? 또 이런 방향이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국민을 살리는데 나라를 유지하는데 어떤 단체를 존속하는데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라. 그럼 유가 앞섬으로써 정의가 앞섬으로써 투쟁, 시비, 질투 이런 것들은 잠이 잘 수가 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세력을 세우는 데 있고 사람과 사람의 다툼은 이익을 주는 데 있다. 우리가 알아서 금지나 권장이나 이것을 잘 판단하고 또 딸 건 따르고 또 의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률은 이제 자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법이죠. 방보, 불교 진리, 모형. 이게 설문에 보면은 법은 형벌이다. 공평하기가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을 좇으면 치이라는 짐승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부딪혀 버리는 까닭이다. 이게 원래 법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수하고 치이하고 이거 함께 세 가지가 세 글자가 합해서 이제 법이라는 이게 고자죠. 고자. 고자.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물. 이건 이제 짐승이고 이제 뭐 버린다 해도 되고 뭐 가버린다 해도 쫓는다 해도 되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공평하게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을 좇으면 치이라는 짐승이 이제 치이라는 이 짐승이 정직가 된 사람을 부딪혀 버리는 까닭이다. 순임금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순임금 곁에는 항상 치이라는 짐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이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비, 다시 보면 죄악을 가릴 때 하체 사람이 이제 거짓말한단 말이죠. 이제 순임금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의 그 변명이랄까 이런 것들 들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죠. 인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잘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면은 아 그래 그런 죄악을 저질 만한 사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지가 옆에 있다가 아니다 거짓말한다 그래서 물속에다 빠뜨려서 제거를 했다 그래. 이게 법입니다. 고자의 법자예요. 이게 죄악을 지었을 때 사람은 인정적으로 용서, 포용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치라는 짐승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어. 그래서 정확하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제거했다. 큰 죄를 지었으면 물에다 밀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했다. 그래서 법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은 형이하라. 형벌이다. 형벌이다. 그래서 평지여서 평평하기를 물과 같이 해. 공평하기를 물과 같이 한다.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평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울어졌으면 그 아래를 채워서 수평을 만든다. 그리고 물이 흐르다가 어떤 큰 돌덩이나 바위덩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타고 넘기 위해서는 역시 수평을 이루어서 타고 또 웅덩이가 있을 때 그들도 다 채운 뒤에 다시 흘러간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 수평이다. 종소 물을 줬는다면 치소이 촉 부직자지거라. 그래서 치가 부딪혀봐. 부직자. 곧지 않아. 우럽지 않아. 성실하지 않아. 죄업을 지었어. 이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부딪혀가지고 죄업을 했다. 그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부딪혀 버려버린다.
1: 궁산 오방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느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이명훈이 묻기를 제가 재주 하나를 배워 가지려 하오니 이 세상에 어떠한 재주가 제일 크나이까? 답하시기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를 배워 가질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6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2: 이제 본격적인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쾌적한 교통 환경과는 달리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철 관광여행은 산과 계곡을 찾아 국도나 지방도로 운행이 많아서 퇴행길인 운전자들의 사고가 많고 중앙분리대가 없어 중앙선 침범 사고도 많습니다. 또 지방도로에서 화물을 싣고 느리게 운행되는 화물차나 농기계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답답한 마음에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위해서 이동이 많은 농기계나 농산물을 가득 싣고 달리는 화물차는 속도가 느리고 매연까지 뿜어댑니다. 이런 차를 빨리 따돌리기 위해 성급한 앞지르기를 하다 정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변 경치를 보느라 한눈을 팔거나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소란스럽게 되면 운전자의 주의력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교통사고가 많은 계절입니다. 외부적인 여건보다는 운전자의 방심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히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붙기 쉬운지라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 하여 어찌 방심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32장 범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인 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1: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은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여 항상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하면 나도 또한 화평한 얼굴을 가지게 될 것이요. 남을 불안하게 하면 나도 또한 우울한 얼굴을 갖게 될 것이니 사람을 대할 때에는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은악 양선하여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비록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도 상생으로 말을 하고 기운을 터야 나에게 기운이 응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32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큰 일이 따로 없나니 그 일 그 일에 도를 찾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 이 회상에 들어와서 따로 큰 일을 찾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8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10월 상달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평화이사장 김성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가르침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고, 공자께서도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상대방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황금률은 평등 사상의 기초가 되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남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면서도 최소한 나는 평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인류는 전쟁, 기후변화, AI 등 사회가 만든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평등 세상 구현을 위해 사요, 즉 자력양성, 지자본이,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가르치셨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2: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3: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4: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2: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세상 사람들이 금은 보배를 가장 귀한 보물이라 하나 실은 모든 상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요. 인생의 참다운 보물은 두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영원히 불멸하여 세세생생 참 나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참마음이요. 둘은 우리의 그 참마음을 찾아 참다운 회복을 얻게 하는 바른 법이니 안으로 참마음과 밖으로 바른 법이 우리의 영원한 보물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하긴이 묻기를 자리 이탄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1: WBS 원음방송입니다. 광주 원음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인적 재난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인데요. 도로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1위가 안전운전 불이행입니다. 그럼 안전운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안전띠는 생명띠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의무로 차를 타면 반드시 올바르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운전자들은 과속과 음주운전은 하지 말고 좁은 길에서 넓은 도로로 나올 때는 일단 멈춰서 좌우를 잘 확인합니다. 특히 간선도로나 학교 앞, 골목길 등에서는 서행하고요. 운전 시 핸드폰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행자들도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해서는 우선 멈춰 좌우를 살피는 습관을 가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 유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또한 도로 횡단 시 음악을 듣거나 핸드폰 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3: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4: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5: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3: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5: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6: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7: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3: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하게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법률교회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그대들이 법설이나 강연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큰 보화나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할 것이니 무슨 말을 듣든지 내 공부와 내 경계에 대조하여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 듣는다면 그 어둠이 많아지는 동시에 실지 행사에 판조가 되어 예회의 공덕이 더욱 드러나게 되리라. 대정경 수행품 25장 말씀입니다.

Çıkalım.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며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게 돼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과품 7장 말씀입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광주 원음 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은 참 많습니다. 좋은 공기와 경치, 그리고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이런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 하나가 산불 예방입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 시 성냥 라이터와 같은 화기물을 절대 소지해서는 안 되며,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땐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에 주의해야 하며, 차창 밖으로 담뱃불을 던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산불 원인의 80% 이상이 사람에 의한 것입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많듯이 우리 스스로도 산을 보호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큰 선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먼저 남의 선을 좋아하는 공부를 해야 하나니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큰 선인 이루기는 어렵나니라.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선인과 친근하지 못할 것이요 선인과 친근하지 아니하면 선심이 자연 희미해질 것이며 선심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 선행하기를 즐기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선인 되는 길이 쉬우리요. 그러므로 남의 선을 좋아하고 드러내는 것은 선인 되는 공부의 요건이 됩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대질리지 아니함은 화합의 근본이요 안으로 단정히 하심을 하는 것은 양덕의 근본이라. 대개 너무 기승한 사람은 촉 없고 겸손한 공부에 먼저 힘써야 돌아오는 인화 시대에 가히 대성을 보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7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데 큰 마장은 내가 무던하거니 하는 것이니 이것은 법식의 체증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0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요즘 AI 많이 쓰고 계시죠?
4: 친구와 사이가 어색해졌다면 조금 시간을 더 봐.
5: 그래,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지.
3: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5: 다른 의견도 들어볼까?
6: 나 오늘 수빈이랑 싸웠거든.
7: 네가 먼저 마음 열어봐봐.
3: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성인의 말씀에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 티끌이라 하였건만은 범부는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자기의 몸만 귀히 알고 마음은 한 번도 찾지 아니하며 도를 닦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알므로 마음을 찾기 위하여 몸을 잇나니라. 그런즉 그대들은 너무나 무상한 모든 유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천상낙을 구하기에 힘을 써라.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을 지으면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 말라. 복을 짓고 칭찬을 받아버리면 그 복의 반을 받아버리는 것이니 내가 복을 지음이 부족함을 생각할지언정 당장에 복 받지 못함을 한탄하지 말라. 오는 복을 아끼면 길이 복을 받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37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나오나 1년 농사는 가을에야 수확하듯이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복을 조금 지어놓고 바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바로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바로 참해 개과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3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산정사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나 안에 인력이 있으면 밖에서 기운이 응하게 되나니 주막에 주객이 모이는 것은 술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요. 덕인에게 사람이 모이는 것은 덕에 인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공부인이 형상 없는 마음 공부를 잘하고 보면 무형한 심력이 생겨나서 무한한 우주의 큰 기운을 능히 이끌어 응용할 수 있게 되나니 이것을 일러서 삼계의 대권이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9장 법문입니다.

원불교 교전 제1부 정전 제1총서편 제1장 개교의 동기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그 정신을 항복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가 없으리요. 그러므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여기는 대한민국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방송하는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WBS 광주 원음방송은 호출부 HLQN 주파수 FM 107.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FM 광주 원음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원용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광주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방송입니다. HLQN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간색으로 깜박이면 지체 없이 충전기부터 찾는데 정작 하루 종일 이리저리 치이며 방전된 마음에는 언제 충전기를 꽂아줬나 싶어요. 그래서 아침의 좌선과 명상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바깥으로 향하던 내 에너지를 나에게로 돌리는 시간이니까요. 눈을 감고 숨을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안 기분 좋은 에너지가 온몸에 차오른다고 상상하며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말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11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 50장입니다. 벼슬에 두 가지가 있나니 곧 인작과 천작이라. 인작은 사람이 주는 것이므로 빼앗을 수도 있으나 천작은 진리가 주는 것이므로 빼앗을 수 없나니라. 불보살들은 이 천작을 중히 여기시어 안으로 삼대력을 얻는 것으로 참다운 영화를 삼고 밖으로 세상 구제하는 것으로 참다운 직업을 삼아 길이 천하 만민의 찬송을 받나니 이것이 곧 천작이며 이 천작만 잘 닦으면 인작도 저절로 돌아와서 천작과 인작을 아울러 누릴 수 있나니라.

인작에 연연하지 말고 천작을 잘 닦아 인작도 절로 돌아오게 하는 공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비발디의 기타 협주곡 G 메이저, 로스 로메로스의 기타 연주, 아이오나 브라운이 지휘하는 성 마틴 아카데미 합주단의 협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원음 방송 안전한 가을 산행 캠페인입니다. 산행하기 좋은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단풍을 즐기려는 등산객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등산사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족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다는 2인 이상 산행하는 것이 좋고 되도록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엔 내려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온차가 심한 가을철에는 방풍 방수 의류를 착용하며 열을 낼 수 있는 고단백, 고열량 식품, 뜨거운 음료 등 비상식량과 나침반,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한 응급약품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행 시 담뱃불 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은 취급하지 않도록 해 산불을 예방합니다. 안전한 가을 산행,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큰 죄악이 처음에는 작은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때때로 자기의 행동을 살펴서 작은 허물이라도 발견되거든 미루지 말고 고치기에 힘쓰라. 처음 한두 가지의 작은 허물을 고치지 못해 그 허물이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 큰 죄업을 저질러서 전도를 크게 그르치나니 어찌 조심하지 아니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30장 말씀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 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주위를 보면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 내어주고도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그들을 볼 때마다 존경심이 느껴지는데요. 봉사를 하거나 기부하는 삶은 삼세를 통해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만나고 일이 필요하면 일이 주어지며 공부를 할 여건이 마련되고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 삼방면으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3장 염불법. 대범 염불이라 함은 천만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수녀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으로서 염불의 문구인 나무아미 타불은 여기 말로 무량수각에 기이한다는 뜻인 바,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하여 서방 정토 극락의 나기를 원하며 미타 성호를 염송하였으나 우리는 바로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 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하나니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곧 무량수라 할 것이요. 그 가운데에도 또한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아니한 바가 있으니 곧 각이라, 이것을 자심미타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의 자성은 원래 청정하여 제복이 동공하고 고뇌가 영멸하였나니 이것이 곧 여여하여 변함이 없는 자성 극락이니라. 그러므로 염불하는 사람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생멸이 없는 각자의 마음에 근본하고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천만 가지로 흩어지는 정신을 오직 미타 일념에 그치며 수녀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무의 안락의 지경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곧 참다운 염불의 공부니라. 염불의 방법. 염불의 방법은 극히 간단하고 편의하여 누구든지 가히 할 수 있나니, 염불을 할 때는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기운을 안정하며 또는 몸을 흔들거나 경동하지 말라. 음성은 너무 크게도 말고 너무 작게도 말아서 오직 기운에 적당하게 하라. 정신을 오로지 염불 일성에 집주하되 염불 귀절을 따라 그 일념을 챙겨서 일념과 음성이 같이 연속하게 하라. 염불을 할 때에는 천만 생각을 다 놓아버리고 오직 한가한 마음과 무의의 심경을 가질 것이며, 또는 마음 가운데 외부를 구하여 미타 색상을 상상하거나 극락 장엄을 그려내는 등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 마음을 붙잡는 데에는 염주를 세는 것도 좋고 목탁이나 북을 쳐서 그 운곡을 맞추는 것도 또한 필요하니라. 무슨 일을 할 때나 기타 행, 주, 자와 간에 다른 잡념이 마음을 괴롭게 하거든 염불로서 그 잡념을 대체함이 좋으나, 만일 염불이 도리어 일하는 정신에 통일되지 못할 때에는 이를 중지함이 좋으니라. 염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탐심이 일어나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키고, 역경에 끌릴 때에도 염불로서 안정시킬지니, 염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염불 일성이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또는 일념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지나, 소리 없는 염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염불의 공덕. 염불을 오래 하면 자연히 염불 삼매를 얻어 능히 목적하는 바,
극락을 수용할 수 있나니 그 공덕의 조항은 좌선의 공덕과 서로 같나니라. 그러나 염불과 좌선이 한 가지 수양 과목으로 서로 표리가 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만일 번뇌가 과중하면 먼저 염불로서 그 산란한 정신을 대치하고 다음에 좌선으로서 그 원적의 진경에 들게 하는 것이며 또한 시간에 있어서는 낮이든지 기타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염불이 더 기뇨하고 밤이나 새벽이든지 기타 외경이 먼 시간에는 좌선이 더 기뇨하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항상 당시의 환경을 관찰하고 각자의 심경을 대조하여 염불과 좌선을 때에 맞게 잘 운용하면 그 공부가 서로 연속되어 쉽게 큰 정력을 얻게 되리라.

원물려 정전 수행편 연불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84장 연불좌선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세상에 활동할 때 같은 인격, 같은 노력을 가지고도 사업의 크고 작음을 따라 가치가 더하고 덜한 것이며 사업의 길고 짧음을 따라 역사가 길고 짧나니 사업의 크고 작음으로 말하면 개인의 가정사업도 있고 한 민족, 한 국가를 위하는 사업도 있고 온 세계를 위하는 사업도 있으며 사업의 길고 짧음으로 말하면 그 역사를 몇십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몇백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몇천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무궁한 세월에 길이 유전할 사업도 있어서 그 대소와 장단이 각각 사업의 판국을 따라 나타나나니라. 그런즉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범위와 오랜 성질을 가진 것은 어떠한 사업인가 하면 그것은 오직 도덕 사업이라. 도덕 사업은 국경이 없으며 연한이 없으므로 옛날 서가열의께서 1200 대중으로 더불어 걸식 생활을 하실 때라든지 공자께서 위를 얻지 못하고 철한 천하 하실 때라든지 예수께서 12사도를 내리고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실 때에는 그 세력이 참으로 미미하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그 교법이 온 세계에 전해져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내고 있지 아니한가. 그대들도 이미 도가에 출신하였으니 먼저 이 도덕 사업의 가치를 충분히 알아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가장 넓고 가장 오랜 큰 사업의 주인공들이 되라. 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은 원래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공중에 바친 터인지라 개인의 명예와 권리와 이욕은 불구하고 오직 공사에만 전력하는 것이 본분이어늘 근래 어떤 사람을 보면 점점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딴 트집이 생겨나서 공연한 원망을 품기도 하고 의 아닌 사량심도 이뤄내어 남을 위한다는 사람이 자기 본의로 생각이 변해지고 있으니 이 어찌 전무 출신의 본분이라 하리요. 그대들의 당초 서원은 영원한 장래에 무루의 복을 짓자는 것이요 중생 가운데에서 보살의 행을 닦자는 것이어늘 복을 짓기로 한 장소에서 도리어 죄를 얻게 되고 보살의 행을 닦자는 공부에서 도리어 중생심이 길어난다면 그 제업이 보통 세상에서 지은 몇 배 이상으로 크게 될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그대들은 이 말을 명심하여 항상 자기 마음을 대조해보되 내가 남을 위하는 전무 출신인가 남에게 위함을 바라는 전무 출신인가를 잘 살펴서 남을 위하는 전무 출신이면 그대로 꾸준히 진행하려니와 만일 남에게 위함을 바라는 전무 출신이어든 바로 그 정신을 고치든지 그 정신이 끝내 고쳐지지 못하거든 차라리 사가로 돌아가서 당초에 원하지 아니한 큰 제업이 앞에 쌓이지 않도록 하라. 8. 정양선 등이 식당 고역에 골몰하여 얼굴이 빠져감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일이 고되어 얼굴이 빠짐이로다. 너희들이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혹은 공장, 혹은 식당, 혹은 산업부 등에서
모든 괴로움을 참아가며 힘에 과한 일을 하는 것은 비하건대 모든 쇠를 풀무하로에 집어넣고 달구고 또 달구며 때리고 또 때려서 잡철은 다 떨어버리고 좋은 쇠를 만들어 세상에 필요한 기구를 제조함과 같나니 너희들이 그러한 괴로운 경계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며 삼대력을 얻어나가야 범부의 잡철이 떨어지고 정금 같은 불보살을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저 풀무화로가 아니면 능히 좋은 쇠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요 모든 괴로운 경계의 단련이 아니면 능히 뛰어난 인격을 이루지 못하리니 너희는 이 뜻을 알아서 항상 안심과 즐거움으로 생활해 가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교단품 6장에서 8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제13 도운편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우리 외상 초창 당시에 친히 구술하신 가사 가운데 4,50년 결실이요 4,500년 결복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나니 이는 우리 외상의 전도를 예엄하심이니라. 결실이라 함은 새 회상의 법종자가 이 국토에서는 분명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을 의미함이요. 결복이라 함은 그 법종자가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온 세상에 고루 복과를 맺게 될 것을 의미함이니 우리 외상은 창립 4,50년대 안에 이 나라에서 완실한 결과를 볼 것이요. 4,500년대 안에 온 세계에 편만하여 일체 생명에 한 가지 귀의하는 바가 되리라. 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목표는 세계니 조금 이루어 놓은 것에 만족하지도 말고 목전에 소소한 고난에 실망하지도 말라. 일대 기념총회 이후로 은연중 밀려오는 기운만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완실한 기운을 탈 날이 멀지 않나니 천지 운수도 철바뀌는 것 같아서 동지 이후가 오히려 추운 것 같으나 실은 그때에 일양이 시생한 것이요. 정2월의 추운 품이 아직 봄이 아득한 듯하나 3월 동풍이 한 번 불어오면 문득 천지에 봄이 가득함을 보나니라. 3. 말씀하시기를 정법회상도 초창기에는 대개 그 존재가 미약한 듯하나 새 세상을 맡은 기운이요 바른 기운인지라 때가 되면 일시에 큰 기운을 바라게 되나니 원불교의 간판 아래 진실한 공심으로 활동을 하면 우리 회상에 받은 기운이 그 사람과 그 일에도 통하여져서 처음에는 혹 고단하고 어렵던 일도 차차 무난히 성취가 되며 가는 곳마다 옹호와 우대를 받게 될 것이나 만일 거짓을 꾸미거나 공을 빙자하여 사사를 경영하면 그 일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모르는 사이에 그의 앞길이 막히며 대중의 싫어함과 미워함을 받아 점점 재앙의 구렁에 빠지게 되나니 아무쪼록 더욱 지극한 정성과 알뜰한 공심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능히 천지의 기운을 움직이며 천지의 기운을 인수하여 이 좋은 교훈의 주인공이 되기에 노력하라. 4. 말씀하시기를 새로운 큰 도운이 돌아오고 있건만은 그 도운을 받고 못 받는 것은 오직 각자의 마음가지기에 달려있는 것이 마치 방송 시간이 되어 방송을 하고 있건만은 듣는 사람이 수신 조절을 하지 않으면 그 방송을 들을 수 없는 것 같고 농사 시기가 돌아와 대풍의 전조가 보이지만은 농부가 때에 맞추어 씨 뿌리고 가꾸지 아니하면 수확을 얻을 것이 없는 것 같나니라. 오, 말씀하시기를 새 도운은 진실한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거짓 없고 꾸밈 없고 허장성세가 없이 안에 실다운 힘만 있으면 때를 따라
기국대로 발천이 되려니와 행동이 말만 못하고 실이 이름만 못하고 숨은 것이 나타난 것만 못하여 어느모로나 허망하고 거짓됨이 드러나는 이는 자연히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새 도우는 화하는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간에 좀 어리석은 듯 숱하고 너그럽고 덕기가 있어서 남과 잘 화동하면 성공이 있을 것이요. 너무 약바르고 경위지고 각박하고 막된 티가 있어서 남과 자주 상충하면 대소사 간에 이루기가 어려우리라. 새 도우는 공변된 법이 주장하는 운순이 알뜰하고 공심 있고 부지런하여 어느모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는 스스로 서려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모든 지위와 권리가 돌아올 것이요. 저만 알고 사용만 부리어 어느모로나 대중에게 해독을 주는 이는 아무리 서려하여도 필경 세상에 서지 못하게 되리라. 6.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도인들이 누더기 옷으로 초야에 묻히어 가난과 천함을 스스로 달게 받았으나 미래에는 도가 있을수록 부와 귀가 스스로 따르게 될 것이니 오직 못난 도인이 의식을 걱정하며 세상에 서지 못함을 근심하리요. 그러나 도인들은 수도를 명리보다 귀히 여김으로 돌아오는 지위도 힘써 사양할 것이요. 청빈을 사치보다 자랑스럽게 여김으로 돌아오는 물질도 공사에 쓰라니라. 다시 말하거니와 새 도우는 곧 원만하고 사없는 대도덕의 운수라. 그 도운을 받는 데에는 또한 원만하고 무사한 도덕의 마음이 근본이 되나니 다 같이 마음 개조에 더욱 힘써서 이 희유한 대도운의 주인공이 되기를 부탁하노라.

정산종사 법어 도움편 1장에서 6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창작성가 일원세계의 주역을 이진희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제13 소요편 1. 대산종사 정진문을 지으시니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모습도 없고 바탕도 없어서 잡아도 얻지 못하고 놓아도 얻지 못하나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정밀하고 깊게 연마하여 눈을 얻으면 그 모습이 모습 아님이 없고 그 바탕이 바탕 아님이 없음이라. 잡아도 얻고 놓아도 얻게 되어 그 소리가 공급 밖에까지 쟁쟁하고 그 빛이 교교히 3,000개를 비추며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나 널리 육도로 윤회하는 중생을 제도하나니 원컨대 모든 배우는 사람은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고자 맹세코 큰 믿음을 바라고 맹세코 너른 서원을 세워서 신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인색하고 탐함을 내지 아니하여 오로지 고든 한 마음으로 용맹정진하고 용맹정진할지어다. 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몸이 아파서 치료할 때 아주 눕지 아니하고 기운을 챙겨 산에 가서 약을 캐고 자연을 벗삼아 함께하며 활생을 하는 것으로 자활력을 얻었느니라. 3. 대산종사 정향 오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크게 안정함이요 음식을 절제함이요 병과 약을 잊음이요 보고 듣는 것을 끊음이요 생각을 놓음이니라. 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무 살 때 1월이 합치되는 상서로운 꿈과 더불어 신명이 솟았으나 큰 지혜가 솟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더욱 보림하고 적공하였느니라. 그 후 17년 만에 원평에서 다시 또 마음이 밝아졌으나 그 지혜를 감추고 더욱 연마하였느니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병을 주어 시험할 때 병에 끌려다니면 병의 노예가 되고 병을 손에 놓고 다니면 병을 이기는 주인이 되느니라. 나는 30대에 병을 얻어 한의와 양의가 모두 가망이 없다고 하였으나 모두 진리에 맡기고 생사를 초탈하고 살았나니 누가 시비를 하면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듣겠는가 하며 시비를 초월하였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서 조금도 마음이 불안해 본 일이 없었노라.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계곡을 오르내리며 걷다 보면 발이 뜨거워져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고 계곡물에 목욕하면 일체 망념이 사라져 식망현진이 저절로 되니 이것이 바로 상선이요 활선이니라. 내가
큰 병으로도 양주에서 요양을 할 때 선보로 산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5분도 제대로 걷지 못했으나 7, 8개월이 지나자 갔다 온 줄 모르게 다녀왔느니라. 사람들은 뱀이나 산짐승을 두려워하는데 너나 나나 갔다 하고 그 자리에 턱 누워버리면 비켜갔고 밤이면 노루 사슴들이 와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선정에 들곤 했는데 어느 날 홀연히 여의 자제한 늙은이가 천지를 홀로 밟고 다니니 삼계 지옥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먼저 삼독심을 벗어버리라 하는 글이 떠올라 더욱 크게 정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친할 것은 천지 자연이니 일생뿐 아니라 영생토록 지내야 병을 낫게 하는 영약이 되고 도를 이루는 바탕이 되느니라.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수행품 8장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행품 8장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이 7장하고 연결되죠? 7장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제 8장의 그 이제 대의는 뭔가 돈 버는 방식이에요. 돈 버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거를 지금 보면은요,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요, 돈 없고 가난하다고 하면은요,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죠?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돈 없고 가난하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 방식이 그걸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8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예외하고 연결시켰죠? 예외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돈을 벌자니 예외에 못 나가고 이제 그런다고 지금 그걸 이제 지적을 지금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돈 버는 방식을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러시면서 바깥으로 무슨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 어떤 기술을 잘 부려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이제 방식을 나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 돈 버는데도 기술이 있나요? 돈 버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 돈 버는데 뭐 이제 기술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겠죠. 그런데 부동산요? 근데, 아이고, 참말로, 이 세상은요, 지금 돈 때문에 병이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엄청 돈병이 들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요, 이 돈을 벌려고 해가지고요, 부리는 금모술수,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 제가요, 교단에서도 교단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직책을 수행하면서도요, 이런 현상들을 엄청 경험했다니까요, 제가요. 정말로요, 금모술수. 아니, 금모술수가 아니에요. 뭐 하나, 집단이 하나 안 생깁니까? 집단이 하나 생기면은 뭐. 그 집단을 운영해 나가는 데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 안 합니까? 집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개인과 단체와 집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돈이고요. 그러면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또 우리가 말이죠. 벌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버는 데 있어서요. 어떤 방법으로 버느냐? 얘 따라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정당.

엄청난 지금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자, 그러시면서 그 이제 안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사람들의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요. 첫째 이제 그 생활하는 지적을 뭐라 하는가 하면 첫째 지적은요. 주색 잡기. 자, 주색 잡기. 아이고. 술. 술 그거요. 저는 뭐 지금 체제식을 하기 때문에 술은요. 딱 그냥 원래도 제가 이제 입에도 안 댔지만도 정말로 체질식, 제 체질식에는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비상이에요, 비상이요. 이제 술이거든요. 자,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죠? 그건 나중에 하면 어째 됩니까? 다 아시는 것만요. 술이 술을 먹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자 이게 이제 주택, 그렇고 잡기. 지금은요, 시대가 발전돼가지고요. 잡기의 종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죠? 잡기, 게임, 놀이,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요.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아니요, 돈 버는 사람들이 어떤 잡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어서 돈을 벌 것인가. 그것에 현혹되어 있죠. 그러고는 수많은 잡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시대적 상황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호기심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이게 지금 말이죠. 돈 버는 사람들이 지금 궁구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쓰니까는요, 방법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잡기의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주색 잡기. 이거를 여기로 소모되는 것이 엄청 많다 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이제 좀, 아예 첫째 조목으로 이제 지적을 지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지적을 뭐로 지금 이제 하시는가 하면요. 허영과 외화. 이것은요. 허영과 외화는요. 허영은 뭡니까? 자기 실제보다도요. 실제보다도 더 드러내고 싶은 거. 허영. 아,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 인간의 인욕은요, 욕심은요,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상에서 더 높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저도 항상 그런 말 하죠. 저도 허영에 지금 사실 쌓여 있어요. 제가요, 고백합니다. 예. 허영,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그런 게, 이런 지금 마음 심리적인 상태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심리적 상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요.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허영심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밑바닥, 마음 저 바닥 속에 말이죠. 그게요. 이것이 깔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자기가 읽고 드러내고,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게 그걸 허영이다. 그 다음 외화, 바깥으로 화려하게. 자기의 현상보다는요. 더 말이죠. 드러내고 싶어하는 바깥으로 화려하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의 존재감을 말이죠. 외화. 이걸로 드러내고 싶어. 하나의 집단과 단체 속에서 살다가 보면요. 뭐가 생기는가 하면 상대심이 생기죠. 상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대심이 생기면은 그 상대심 속에는

반드시 뭔가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서 하는 마음이 순간순간 작용하거든요. 작용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저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요, 외화예요. 바깥으로 드러내고 싶어요. 이걸 이제 두 번째로 이 여기로 소모되는 것이 많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이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나태와 신용. 사람이 좀 벌고 나면요. 아, 나 이제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만족할 수 있죠? 그렇게 안 있습니까? 나 이만하면 지금 됐어.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만족은요. 전에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호기심은 끊임없는 호기심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호기심을 가져가지고 끊임없는 호기심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현상적인 현실에 만족하는 그 순간 자기 스스로는 뭔가 하면요, 정체된다. 제가 정체된다 그랬죠? 정체되는 거예요. 발전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적 수준도 이 지적 수준도 말이죠, 만족이 없다니까요. 알면은 알수록 더 뭔가 하면요, 자꾸 지적 수준을 높여가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이제 이만하면 됐어 하는 그 지적 만족감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를 정체시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보통 사람들은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하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고 해요. 이게 지금 말이죠, 사람들 살아가는 그 어떤 그 모습이 이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거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왜 이제 대종사님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신가 하면요, 당신 스스로가 이게 뭔가 하면 실천해 보시고 그 실천해 보신 거기에서 나타나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주색 잡기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우리 원불교 처음 시작이 이름이 뭐라 그랬죠? 우리 원불교의 시작이요. 시작의 이름이 저축조합. 아, 저축조합 아닙니까? 원불교의 최초의 한 일이 뭔가면 저축조합 아닙니까? 그러면 저축조합을 하면서 한 일이 뭡니까? 금주금년. 하, 이제 거기 돈 모았죠. 공동출력 돈 모았죠. 심히 한 숟가락 밥 덜 먹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겠냐? 제가 그렇게 물었다 그랬죠. 아이, 술 그거 안 먹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냐?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건 참자. 참아갖고 그거 돈 내자. 이렇게 해갖고 뭔가만 저축조합을 해갖고 돈을 모았다 그랬죠. 600원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제가요. 600원. 그 당시 600원은 엄청난 돈이요. 그거다가 당신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또 뭘 했는가 하면요, 400원을 또 만들었어요. 다 노쇠거리 다 팔고 해갖고 1,000원을 만들었다 그랬죠. 1,000원을 만들어갖고 뭔 장사를 했다 그랬습니까? 숫장사 했죠. 그거는요, 몇 배로 뛰었다 그랬죠? 10배로 뛰었다 그랬죠? 1,000원이 10배가 되면 10,000원 아닙니까? 그거 갖고 시작한 것이 뭡니까? 방음공사. 당신이 실천을 해 보셔가지고 우리 교단의 기초를 다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말이죠, 다 실천해가지고 당신이 교단을 이끌어와서 형성해 왔기 때문에 당신이 실천해 보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라고 권하는 것은 자신감이 있겠죠? 아, 자기가 못하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신하라고 하면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있지.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저촉조합을 통해서 이미 당신께서 말이죠. 이 실천을 해보셨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렇게 말이죠.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 권했다 말이죠. 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 말입니다. 원불교의 초기 교단사 자체가 뭔가 하면요.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돈 버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원불교의 최초의 초기 교단을 형성해 왔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말이죠. 교당 하나하나를 운영하는 교무님들, 모든 교무님들 말이죠. 공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원불교가 있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통해 행복을 열어주는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만나고 싶으시죠? 가까운 원불교 교당에 문의하셔서 원불교의 문을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무한양파, 진도 구기자, 한평 미니 밤호박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남의 원 없는 일을 과도히 권하지 말며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여 남을 이기려고만 하지 말며 남의 시비를 알아서 나의 시비는 깨칠지언정 그 허물을 말하지 말며 스승의 사랑을 자기만 받으려 하지 말며 친해 갈수록 더욱 공경하여 모든 일에 예를 잃지 말라. 그러하면 낮은 인연이 생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좋은 인연으로 지낼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전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을 알고 봐도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인데요. 저랑 아주 가까운 지인 가운데 한 명은요. 내용을 미리 알려주면 절교를 선언하겠다 할 정도로 민감하더라고요. 다 알고 보면 긴장감이나 몰입도가 확 떨어진다면서요. 그러면서 영화나 드라마도 스포츠 경기도 또 인생도 어떻게 끝이 날지 몰라서 재미가 있는 거라는 말에 조금은 이해가 됐는데요. 그때그때 매 순간마다 몰입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멋진 태도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은 오늘만 있는 것처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봐야겠죠? 10월 15일 목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문득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처럼 막막하고 지칠 때가 있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모든 걸 멈추고 싶어질 때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흔들림을 꼭 잡아줄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24시간 언제든 상담전화 109로 마음을 털어놓아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이에요. 오늘 첫 곡은 엠플라잉의 아는 결말 듣고 왔습니다. 오, 우리 특화점 가족분들은 둘 중에 어느 쪽이세요? 결말을 알고 봐도 개의치 않는 편이세요? 절대 절대 안 돼! 나에게 결말을 알려주다니 스포일러 하는 사람들은 절규다! 뭐 이런 타입이세요? 제가 말한 그 친구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알게 될까봐 어지간해서는 휴대폰으로 포털 사이트도 잘 안 보더라고요. 뭐 어느 쪽이든 이러나 저러나 그 안에서 각자의 재미와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모두 파이팅 하시길 특화정에서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볼까요? 듣고 싶은 노래들 저희에게 신청해 주세요. 2부에는 세 자리 비워놓겠습니다. 여러분이 골라주신 세 곡의 신청곡 7시 30분까지 저희에게 보내만 주시면 2부에 바로 쌩하니 배송해드리는 신청곡 왔자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아침 이 노래들 듣고 싶다 혹은 내가 요즘 이 노래에 푹 빠졌는데 우리 특화점 가족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랑 친구 맺는 방법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한글로 7글자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참여로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뒷번호 2305님이 하하하 저도 스포 절대 금지! 미리 알면 재미없어요 라고. 근데 저는 알고 봐도 재미가 있고 심지어 봤던 걸 또 봐도 같은 장면에서 막 너무 긴장되고 무섭고 떨리고 막 오구미절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늘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알고 봐도 그렇지 않나요? 무서운 영화는 봤던 건데도 그 장면이 또 똑같이 무섭지 않아요? 123 아빠님, 연아님 통했어요. 어제 퇴근 후에 집에서 영화 두 편이나 봤는데 크크크. 그래서 조금 늦게 일났죠. 출근하는 길 출석합니다요. 바람이 찬데 건강 조심하는 하루 되세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제 두 편이나요? 와, 평일에 영화 두 편 쉽지 않은데 뭐 보셨나요? 궁금해지네요. 요새 뭐 재밌나요 여러분? 4957님, 점점 일어나기 힘들어지네요. 날도 쌀쌀하니 밖은 어둑어둑하니 그래도 힘내서 하루를 시작해야겠죠?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그쵸, 점점 더 몸이 무거워지고 점점 더 바깥 기온이 쌀쌀해지고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그렇게 겨울로 향해 가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네, 힘내서 하루를 시작해봐야겠죠? 4957님 오늘도 아자아자 파이팅입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의 노 다웃 태연의 만찬가 두 곡 듣고 올게요.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어요. Boy Next Door의 No Doubt, 태연의 만찬가 듣고 왔고요. 7시 15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6082님께서 연아씨 잘 듣곤 있지만 문자는 오랜만이에요. 반가운 아침이에요 해주셨어요. 사실 아침 시간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그냥 해야 되는 일들만 해도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늘 문자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한마디 거들어주시고 뭐 무언가 우리 특가정에 채워주시고 막 이런 것들, 게다가 또 문자는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이것도 말씀드릴 때마다 짚어드려야 되거든요. 샵89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6082님, 그래도 종종 궁금하니까 잘 듣고 계신지, 요새는 뭐가 좋은지 또 뭐가 싫은지 여러분들의 의견들 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전해주세요. 클릭비의 노래 듣고 올게요. 아주 오래된 연인들. Hey, yo, you wanna dance?

클릭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 언타이틀의 날개 두 곡을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해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제이세라 어디선가 나처럼 이 노래를 듣고 있을 너에게 전해드리고 2부로 돌아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딸기, 해남고구마, 화순, 파프리카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농부들이 정성껏 키워낸 우리 지역 우수 농산물입니다. 정직하고 신선한 우리 지역 농산품, 지역민들의 건강한 소비가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이론상의 진리를 언어명상이 돈공한 자리로 믿으며 그 없는 자리에서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곧 이론상의 신앙이니라. 원불교 교전 이론상의 신앙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8: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8: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8: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9: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0: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1: 보일러도 AI!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거부터 일자리, 금융지원까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헷갈리기만 하셨나요?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책을 한 곳에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이 있습니다. 고립에서 연결로 청년의 내일을 잇는 든든한 출발점. 지금 포털에 온통청년을 검색해보세요.
2: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는 여러분이 신청하신 노래들 쭉 전해드리는 신청곡 왓재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가족분께서 멋들어지게 또 선곡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쌩하니 저희가 잠시 후에 음악 택배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 가족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희에게 7시 30분 전까지만 신청해 주시면 2부에 자리 비워놓고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들 아침마다 저희에게 골라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니까요. 목요일에는 내 주변의 소소한 행복들, 감사한 순간들 함께 공유해보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4부에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이 발견하신 오늘 아침 소소한 행복들, 감사의 순간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세요. 2959님이 연하님 예전에 기다리던 만남 즐거운 얘기 오늘 하루 정연합니다를 즐겨 들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오래오래 아침이든 저녁이든 좋은 목소리 들려주세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오, 제목 부제 같은데요. 기다리던 만남 즐거운 얘기 약간이요. 부재 같은데요. 아, 오하루를 들으셨던 또 우리 오하루 가족분이셨군요. 너무 반갑네요, 진짜. 제가, 맞아요. 한 10년 전쯤에는 저녁에 또 방송을 했었어요. 네. 6시에서 8시에 여러분들 또 퇴근길을 함께 하다가 또, 얼마 못 했었는데, 저도 그 시간이 되게 의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아침으로 왔는데 이군님 아침 저녁으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1의 I love you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 드릴게요. When you feel like there's no way out, love is the only way.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거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6340 고객님께서 연아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잘 지내셨죠? 날이 쌀쌀해지니 발라드가 듣고 싶은데 세 곡을 모아서 신청해보아요 라며 보내주신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노을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성시경 거리에서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6340 고객님 신청곡 왔죠?

신청하고 왔어요. 오늘은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노래 세 곡을 6340님이 골라주셨습니다.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노을,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성시경, 거리에서 세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끝곡이에요. 스웨터의 넘버 세븐 전해드리고 전 3부 밥 퀴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학생이 행복한 대학, 취업이 강한 대학 동신대학교가 AI, 반도체, 에너지로 더 강해집니다.
2: 전학과 특화 교육 과정으로 AI 시대 전문 인재 양성, 압도적 취업률과 풍성한 장학금,
1: 해외 연수를 비롯한 140여 개 비교과로 특별한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나를 키워주는 대학, 동신대학교.
0: 예술적 조경의 랜드마크 가든부터 무등산 뷰의 스카이북 라운지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주거의 기준을 높이다. Beyond your expectations.
3: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이정상 교수의 자동차 상식.
5: 간혹 피해자의 말만 믿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뺑소니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어린일 경우에는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사례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부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최소한 자신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피해자 측에 알려주어야 뺑소니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치료를 거절했다 해도 후유증 등에 관한 판단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소한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순간적으로 무섭고 사고를 낸 운전자한테 혼날까봐 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모르는 어른을 따라 병원에 갈 어린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아이가 괜찮아 보인다 해서 스스로 괜찮다고 한다 해서 사고 현장을 떠날 경우 뺑소니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겁으로 조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 부모를 만나서 연락처를 남기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오래 탈 차라면 믿음이 중요하죠.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를 르노가 보증합니다.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이 가능한 그랑콜레오스와 킬란트를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필.
3: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4: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익. 한 권 토익. 해커스 토익.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3: 토익은 해커스.
5: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6: 당신도. 근데 매일 혼자 있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5: 맞아. 혼자였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서 함께하니 매일이 더 즐겁네.
6: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엔 영화 보러 가자.
5: 함께 바라보는 내일. 우리가 만드는 가장 따뜻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일의 행복을 그려보세요.
7: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8: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나윤권과 별이 부른 창문을 열어놓고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목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목요일은 요리의 재료를 맞추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는 날이에요. 잠시 후 요리하는 방송 쿡방을 들려드릴 건데요. 어떤 재료가 등장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시고 아, 오늘의 주재료는 바로 이것이로구나 눈치채셨다면 여러분만의 꿀팁들, 요리의 킥들 저희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그 재료로 나는 이런 거 해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만의 레시피들도 저희와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함께하실 수 있어요. 클래시 눈물이 난 채로 걷는 게 나다운 거라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밥 퀴즈 함께합니다.

쩝쩝 박사를 위한 나라는 있다.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국방 수수께끼. 재료를 맞히는 자에게 선물이 있나니 도전하시겠습니까? 밥 퀴즈. 오늘은 가을이라 더 탈큰한 땡으로 밥을 지어볼 거예요. 먼저 쌀은 드실 인원에 맞게 미리 불려놓을 건데요. 딱 30분 정도면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불려놓은 쌀은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놓고 이제 땡만 채 썰면 준비 끝! 그 다음엔 솥에 불린 쌀을 넣고 위에 채 썬 땡을 골고루 올려주세요. 여기에 다시마 우린물을 넣을 건데요. 그냥 밥을 지을 때보다 물은 덜 넣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밥이 되는 동안 양념장까지 후딱 만들면 진짜 진짜 끝! 어때요? 쉽죠? 다른 반찬 필요 없는 땡밥으로 든든한 한 끼를 챙겨보세요. 오늘은 가을을 맞아서 더 달달하고 아삭한 땡으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김치면 김치, 나물이면 나물, 여기에 육수 재료로도 활용하는 오늘의 땡은 무엇일까요? 가을 땡, 달달하니 맛있죠. 1번 무, 2번 파, 3번 갓, 4번 오이. 자, 오늘 땡밥을 만들어봤는데요. 이 땡은 무엇일까요? 1번 무, 2번 파, 3번 갓, 4번 오이.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의 정답 보내주세요.

신개념 쿡방 수수께끼 밥 퀴즈 함께하고 계세요. 오늘은 가을을 맞아도 달달하고 아삭한 땡으로 밥을 지어봤습니다. 김치면 김치, 나물이면 나물, 육수 재료로도 알뜰살뜰 활용하게 되는 오늘의 주인공 땡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내주세요. 1번 무, 2번 파, 3번 갓, 4번 오이.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둘게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등산 광주천 완성된 생활 인프라부터 1호선 남광주역, 2호선 환승 예정까지 하늘과 숲이 만나 입지의 기준을 높이다.
2: Beyond your expectations.
1: 아이파크 무등산 스카이폴에 10월 분양 예정 1566-7784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을 천진이라 천심이라 하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요 둘이 아닌 까닭이니 사람이 이 자리를 알아야 진리를 두려워하고 숨은 공을 쌓을 줄 아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2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ow, good morning. 축하.

0: 아입니다. 예.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
3: 어르신, 화면이 복잡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4: 아이, 고마워. 이게 자꾸 헷갈리더라고.
3: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걸요.
4: 젊은 친구가 이해해주니 참 고맙네.
3: 여기서요, 이걸 누른 다음에요. 누군가에게는 높은 벽이 되는 디지털 세상. 큰 글씨와 음성 안내, 그리고 따뜻한 배려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인구전략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4부 첫 곡 무한걸스의 상상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0월 15일 목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밥 퀴즈 문제가 나갔어요. 오늘은 가을을 맞아 달달해진 아삭아삭한 땡으로 밥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땡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갔고요. 지드래곤의 무제, 최정환의 무정, 마마무, 넌 이즈본들, 무한교도의 그대에게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 무였어요. 가을 무는 인삼보다 좋다라는 말도 있다죠. 가을이 깊어질수록 맛이 좋아지는 대표적인 채소가 바로 이 무인데요. 가을 무는 수분이 풍부하면서 단맛과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또 맛만 좋은 게 아니라 효능도 뛰어난데요. 무에는 전분의 소화를 돕는 효소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와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도 듬뿍 들어있습니다. 제철을 맞아서 더 맛있어진 무로 오늘 소개해드린 무밥도 좋고요. 국이나 조림이나 생채 등등등 다양하게 맛깔나게 즐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333님께서 1번 무 정답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주셨고요. 9720님 1번 무입니다. 달큰하니 조림할 때 빼먹을 수 없죠. 오늘 저녁 메뉴 선정했네요. 고등어 조림할 거예요 라고. 아 너무 맛있겠네요 진짜. 6895님 1번 무 역시 가을 무밥이죠. JH님 1번 무. 무밥할 때 버섯이랑 콩나물 넣으면 영양 만점 비빔밥이 됩니다. 먹을 때 들기름 깨소금 넣으면 더 고소해요. 허, 야, 그냥 다른 반찬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진짜로. 9874님 가을엔 무밥이죠. 예전에 시어머니가 해주시던 무밥에 참기름 듬뿍 들어간 고소한 양념장에 침이 고이는 고소한 하루가 되겠네요. 7869 뒷번호 쓰시는 분 1번 무 입니다. 무채 큼직하게 썰어서 무밥해서 양념장 한 숟가락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넣고 비벼 먹으면 끝내주죠. 군침 돕니다 해주셨어요. 2629님 정답 무. 무 하면 생각나는 게 다리밖에 없고 음식은 반찬 정도 무생채 크크크. 6797님 정답 1번 어릴 적에 할머니께서 놈삐라고 하던 말 생각이 나네요. 제주에선 방언으로 놈삐라고 합니다. 아 제주도에서 물을 놈삐라고 하는군요. 와 진짜 제주도 방언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발음들인 것 같아요. 정은희님 1번 무. 아 무밥이군요. 남편은 이 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들은 잘 안 먹더라고요. 어쩜 무는 김치도 생채도 깍두기도 요리법도 다양하고 소화도 잘 되니까 많이 먹어야겠어요. 저는 멸치를 넣은 뭇국도 좋아해요. 소고기 뭇국이 아니라 멸치 뭇국. 오 123 아빠님 찬바람 불면 어머니께서 해주신 무식국 서걱서걱 썰어서 쌀뜨물에 매운 고춧가루 살짝 시원칼칼한 무식국 한 대접 말아 먹고 싶은 아침이네요. 9187님 1번 무요. 저는 갈치 무조림 좋아해요. 언니는요? 라고. 생선 조림에 감자 좋아하시는 분 있고 무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는 완벽하게 무파예요. 감자도 물론 맛있긴 하지만 저는 생선 조림에는 아 거기 들어가 있는 무가 생선보다도 더 맛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6156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답은 1번 무입니다. 출근할 때마다 좋은 노래 들어서 너무 좋아요 해주셨고요. 3831님 1번 무. 친정엄마가 클 때 식구는 많고 쌀은 부족하니 외할머니가 자주 해주셨던 음식이래요. 반전은 그때 너무 질려서 정작 저희들한테는 잘 안 해주셨던 음식이에요 라고. 아, 잘 못 먹으면 별미가 되겠네요 또. 당첨되신 분 두 분입니다. 뒷번호 0675님 무시하지마 가을 무. 누가 그랬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 때 병사들 식량으로도 쓰였다고 해요.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무. 정답은 1번 무 해주셨고요. 9003님 무. 이제 달달해지는 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편식이 심한데 골고루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있나 서현우? 라디오 틀고서 같이 등교 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글 주셨어요. 연우야! 무밥 되게 맛있다. 달달해지는 무 열심히 먹어. 0675님, 9003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소나무예요. 넘나 좋은 것.

0: 또.
1: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2714 쓰시는 분. 벌써 목요일이라 행복해요. 저 내일 휴가 걸랑요. 뒷번호 9803 쓰시는 분. 감기가 오려는지 몸이 으슬으슬했는데 남편이 냄새부터 맛있는 소고기 뭇국을 끓여놨네요. 덕분에 행복한 아침입니다. 잘 먹고 얼른 털어버려야겠어요. 뒷번호 4592 쓰시는 분.

오늘도 아주 나이스! 우리 가족분들의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들을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찾아보면 곳곳에 기분 좋을 일들, 감사할 일들 투성인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하나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순간들을 많이 많이 만나시길 바랄게요. 하이키, 나의 첫사랑에게 영케이, 셧더도어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장들레 위아 준비했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담양 딸기, 해남 고구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 특산품 알고 계시죠? 우리 지역 건강 먹거리를 쉽게 만나는 방법. 광주 전남 16개 지역 온라인몰에서 쉽고 빠르게 만나보세요. 지역 농산품 소비 상력 캠페인 코바코 광주지사가 함께합니다.
2: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3: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4: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2: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생들은 그릇이 작은지라 없던 것이 있어진다든지 모르던 것이 알아지고 보면 곧 넘치기가 쉽고 또는 가벼이 흔들려서 목숨까지 위태롭게도 하나 불보살들은 그 그릇이 국한이 없는지라 있어도 더한 바가 없고 없어도 덜할 바가 없어서 그 살림의 유무를 가히 엿보지 못하므로 그 있는 바를 온전히 지키고 그 명을 편안히 보존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7.9MHz WBS 광주 원음 방송입니다. HLQN

노래 하나, 추억 둘. 말로 하면 쉬운데 글로 쓰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편지 쓸 때 주로 그러지 않으셨나요? 요즘은 그때그때 메시지로 휙휙 다 날려버리니까 그럴 기회도 없네요. 편지지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고민해본 경험 있으시죠?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썼다 지웠다. 가장 좋은 문장을 고민하게 되니까 힘든 거겠죠. 순식간에 뱉어버리는 말은 고민할 시간도 없고